사람 하나가 변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성격 하나 고치는데도 몇 년이 걸리고 또 오래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보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쉽게 안 변할

거야.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어. 바뀌면 죽는데. 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정말 한순간에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 위해서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 번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의 터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니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 자신을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더 읽어야 할 것 같고, 기도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봉사도 헌신도 더 해야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이 스스로 노력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듯 바울도 스스로 노력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자 그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어쩌면 더 많은 노력 이전에 이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십시오라는 한 줄의 기도요. 사람 하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손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손길,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신 그 손길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변찬인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괜찮은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문자로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화답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4147번님 오늘 새싹 달고 문자 보내주신 거 보니까 오늘 문자 참여가 처음이신 것 같은데 숲속 콘서트 4명 참석 예정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감사해요. 아마 문자로 링크를 받으셨을 텐데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청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신 건지 궁금하네요. 우리 0258번님 너무 발랄하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꺄! 선물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입가에 미소가 가득가득 함박웃음 가지고 오늘 하루 웃으며 지내볼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괜찮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4224번님 감사합니다. 늘 잘 듣고 있어요. 출근하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은 PD님 오늘도 축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2042번님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셨고요. 0258번님 울산극동방송 참 좋아요. 찬양 선곡도 참 좋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네요. 선물을 많이 드려서 그런가.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작디작은 그런 묵상들인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한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터치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무언가 노력하고 헌신해야만 그 대가를 얻게 된다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터치가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참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방송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한 번의 터치가 제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만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내일 오전 8시 20분에 다시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저는 김아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1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오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재혼을 합니다. 부모는 딸에게 좀 시간을 가지면서 재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만류했지만 그 딸은 다시 재혼을 합니다.

하게 됐는데 결국은 또 이혼을 하고 맙니다. 부모와 형제들 모두 그녀를 향해서 실망과 한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상처에 빠졌고 또 부끄러움 속에 절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를 꾸짖을 이유가 많으신 아빠가 오히려 그의 강한 팔로 나를 감싸주셨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잘 왔다. 참 이런 아주 짧은 사랑의 말 한마디가 두 번의 이혼에 의해서 절망 가운데 참 벼랑 끝에 서 있었던 이 여인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셋째 딸 루스 그레엄입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참 복음을 위한 새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엄인 유산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참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받아주게 되고 그리고 받아진 인생은 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예루살렘 성도들은 두려워서 이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워서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사울은 제자가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실상을 왜곡시키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죠.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사랑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사랑하는 행동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처받을 때 있죠. 참 그래서 이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자녀들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자녀들 또 보면 사랑이 생겨서 사랑하게 되고 상처받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어야 사랑인데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게 되죠. 사람들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막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하고 말도 적당한 수준에서 말하고 더 깊이 들어오면 방어를 하고 왜?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다. 뭘 사랑하든 분명 가슴이 미어질 것이며 심지어 부서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가슴 미어지고 그래서 우리 남녀 간의 사랑을 보면 사랑함으로 가슴이 미어지고 또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도 남녀 간의 사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가 두려우면 쉽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도 쇠퇴하게 되고 교제를 해야 성장하고 자라게 되고 또 알게 되는데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쇠퇴되고 교회도 사랑으로 성도들 다른 성도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자꾸 두려워서 배척하고 배척하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상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운 분위기 가운데서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에게 사울을 이제 인도했습니다.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생애를 보면 다메섹에서 제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주었다면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그 사울의 생애를 볼 때 우리 인생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 나는 필요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또 성장하면서 친구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또 살아가고 결혼해서 부부의 여러분 도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교회는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로 교제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울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교회 역사의 무대에 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보니까 이 요셉에게는 위로의 권능이 있기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들이 쭉 보니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나바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 가면 위로가 넘쳐서 교인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요셉의 이름을 다른 별명으로 바나바다 그렇게 사도들이 인정을 해서 붙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들인 것은 그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바나바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먼저 두려움을 내쫓아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도 사랑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아니,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상처도 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없으면 좋겠다고 여기는데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의 능력이 돼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절대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든 사람 만나서 실패했다 이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아무리 못한 사람도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그저 눈물로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여러분 사랑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게 되어서 바나바는 과거에 그 못된 짓을 했던 사울을, 이제 변화된 사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나바의 사랑은 자기보다 사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다치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쳐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랑은 그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다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울을 살리고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사울을 지금 먼저 생각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데리고 가서라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곁에서 꽉 붙잡는다 이 의미입니다. 아마도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귀고자 하나 이 뜻은 계속 사도들에게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 사울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데 교회 공동체는 도무지 사울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두려워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이 되고 좌절되죠.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꼭 붙잡고 이 낙심할 수 있는 사울을 꼭 붙잡고 끝까지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상대방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알아준다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왜곡해서 때로는 듣기도 하고, 지금 사울은 변했는데 과거의 사울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곡해서 사울을 판단을 했습니다. 참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걸 대화를 통해서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한데 바로 바나바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알았는데 사울에 대해서 알되 영적 상태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알때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디서 살고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이게 아는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떤 사람을 안다 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았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회에 와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예배드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말을 하게 되면 다칠까 봐 생각해서 조용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영적인 사울의 상태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참 이 세 가지가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안다 할 때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정도로 이 바나바는 정말 교회의 어떤 회원이 되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또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영입을 일원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바나바가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사울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를 만난 것은 최고의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설명할 때 길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은 사울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길이었습니다.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His journ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 여정, 여행. 이것은 다메섹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그의 길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길은 자기의 길입니다. 정말 헛된 길이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사울은 그의 길을 포기하고 주께서 주신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다 거의 다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정말 나의 길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참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은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사랑의 길과 생명의 길이죠. 복음을 전하는 길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부활의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자기 길에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가 먼저 본 게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셔서 보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었고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이걸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날이 없고 감격이 없는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나 같은 죄인을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에서 주님이 만나주셔서 사도로 바꾸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한 게 바울입니다. 이 사울임, 지금 이걸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증거해 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예수를 만나 은혜로 만났는데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만난 자의 특징입니다. 불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난 것으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만나서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주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이 은총이 여러분 교회 회원의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또 증거하기를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을 또 소개합니다. 9장 27절에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귀한 사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바나바는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이 사울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가정도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참 중요하죠. 왜? 주께서 주신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요셉도 살고 요셉의 가정도 살고 애굽도 살고 열방이 그 꿈 때문에 다 삽니다. 주님이 주신 그 계시의 꿈, 그 계시의 말씀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부터 받은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갈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께 주신 사명, 그 비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여러분 사울도 그가 받은 말씀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의 이 미래는 뭐 여러분 많은 사람들 재정 뭐 좋은 건물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은 교회가 미래가 있다라니, 비전이 있다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 이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바나바는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영입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사울을 영입하지 않으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배척하고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비전과 말씀을 가진 자를 죽이거나 방해하거나 여러분 자꾸 전통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회의 관습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를 핍박하거나 막거나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에서 여러분 꿈을 죽이려고 말씀을 죽이면 주께서 주신 말씀을 죽이면 그 다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 가정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죽이면 가정에 미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키워줘 비전을 키워주는 게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바나바를 만나면 계속 그 비전이 커서 성장해서 마침내 그 비전을 완성시키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 바나바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담대히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고 사도들에게 증거하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복된 기준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해서 너무 구원과 죄사함과 그 은혜 감격에서 예수를 전하는 삶이 최고의 성도들에게서 복된 삶이고 기준이고 가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뭐 돈은 많이 벌고 하는 게 이게 최고 복된 기준이 아니고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사랑받았기에 구원 얻었기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복을 받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는 전한 것 식어져 있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복받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사랑으로 이 사울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한. 여러분 여기 함께 있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바나바의 사랑 때문에 사울이 이제는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함께 이제 공동체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데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바나바와 같은 사랑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 공동체 온 거예요. 지금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하다는 그냥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에 들어왔고 그 누군가가 바나바가 있었기에 여기 들어온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에 들어올 자체가 얼마나 감사 눈물이 나고 참 이게 복된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함께를 무너뜨리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는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바나바 누군가에 바나바가 있어서 교회 함께라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연히 들어온 게 아니다. 함께 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 주어서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해서 또 삽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 참 중요한 게 이 추천자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추천자예요. 여러분 사울의 추천자는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고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참 추천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바나바는 여러분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추천하면 온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주의 교회는 힘을 얻고

0: 깨 되고 주의 비전은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주하며 건네는 반갑습니다라는 말, 그 어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밝다, 즉 마음에 환한 빛과 기쁨이 깃든다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때 어둡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고 마음속에 따뜻한 빛이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 출산휴가에 들어간 이하영 PD의 바통을 이어받아 오늘부터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귀한 여러분을 마주하게 돼서 제 마음도 참 환해지고 힘이 납니다. 힘찬 라디오는 그 이름처럼 주님 안에서 참된 빛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더 힘차게 동행해 나가기 위한 그런 시간이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 격려하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으면서 같이 걸어갈 앞으로의 날들이 벌써부터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강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을 알고 주를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영 PD 바통 이어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된 양현민입니다. 누군가와의 첫 만남은 늘 기분 좋은 설렘과 함께 약간의 떨림을 선물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만남 중에 결코 우연이란 없는 것 같죠. 메마르고 지쳐있던 우리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구원과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맺어지는 모든 만남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듣고 계세요? 운전대 앞에서 혹은 분주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지고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의 시간이지만 이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복된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면서 주님과 힘차게 동행할 우리들의 여정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 오늘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피아워십 빛의 사자들 함께했고요. 이어드린 곡은 극동방송 복음성가경연대회 가스펠싱어 인기상 수상했던 곡이에요. 쟁과 자가들의 언제나 주님은 사랑.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서 오늘도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반가워해 주신 분들 감사해요. 힘찬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0472님, 주님의 선한 통로 응원해요. 3158님, 맑고 밝은 에너지 반갑습니다. 9014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영 PD 순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주님 더욱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서 힘차게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소심하고 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담대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운 순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요. 우리 더 담대해져 보면 좋겠습니다. 힘내실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오늘 담대해지기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신 분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해서 5분께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석주 이계영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캔디 크리스마스의 In the Sweet By and By,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보내드렸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 에너지가 바닥나고 마음의 배터리가 깜빡이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 힘을 내려놓고 우리를 든든하게 붙드시는 주님 손 꼭 잡을 때 시작됩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든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든 주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가득 채운 은혜의 배터리로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씩씩하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길 응원합니다.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 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블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257국에 1901번, 지역번호 052, 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2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때로는 낙심되고 힘이 없을 때 제가 금방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은 이제 라디오를 틀면 찬송이 나오고 해서 찬송 따라 부르고 또 보내주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1: 극동방송 들으면서 찬송 나올 때 늘 차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중보기도 하는 그 시간이 좋아서 또 중보기도 나올 때마다 안 급하면 차를 세워놓고 같이 중보기도를 늘 하고 합니다.
2: 아침마다 마음에 양식을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극동방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더 앞으로 쓰고 해주셨으면.
3: 극동방송은 저의 친구고 아마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베스트 친구일 것 같아요.
4: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우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수 다리 앞에 위치한 은혜정원교회 조현식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엘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엘로이 하나님이라 부른 한 여자를 발견해요. 그 여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애굽 사람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름은 하갈인데 그녀는 애굽 여인으로 하나님을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인인 사라의 명을 받아서 섬겼던 종이지만 그 사라의 큰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까지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녀의 잘못을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생이 열렸죠. 이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때 하갈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 채 짧게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잠잠히 대답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낳을 아들, 그리고 너의 걱정, 너의 삶까지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갔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2개월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꼼짝 말아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교제하지도 못하고 식사까지 못했으니까요. 혼밥 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제 안으로 침체 들어왔어요. 게다가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서 항암과 수술까지 해야만 했던 총체적인 어려움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자녀, 그리고 빚과 재정적 어려움들 캄캄했죠. 한 장로님 와서 기도하셨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하나님, 앞이 캄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은 그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들 적은 수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돌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가 됐을까요?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걷지를 못하세요. 계단을 못 올라가세요. 그래서 계단을 손을 짚고 두 손 두 발을 짚고 기어서 올라가셨어요. 그 권사님이 예배 드리고 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저희가 교회 개척하기 수년 전부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응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같이 새벽 예배를 시작했고 그 새벽 예배 드린 이후에 매년 새 교육을 하는 새로운 신자들이 왔고 세례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 이 외에도 참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교회 나가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물으셨던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알려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갈이 경험했듯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갈의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혹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난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일지라도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가 함께 돌아가서 예배하고 살아갈 때, 섬기며 살아갈 때 내 삶 한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려고 결심하고 또 마음을 모두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의 환경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고 하갈에게 함께 하시고 하갈의 가장 깊은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마음 깊숙이 있는 상처들과 문제들을 아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평안한 물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실 분,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설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기입해 주시면 신앙상담, 교회 추천,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며칠 전에 네팔에 빙하가 녹아서 큰 홍수가 나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울산도 어제 그리고 며칠 전에 계속해서 큰 비가 곳곳에 내려서 침수된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사고난 차량들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루 앞을 모르고 그리고 한치 앞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한치 앞을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응답을 받아서 순식간에 우리가 역전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역전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소망의 시간, 그 소망의 기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 처음에는 뭐 150여 명 이랬다가 지금 네팔의 홍수로 한 400여 명 전후로 네네. 지금 사망자가 발생한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뭐 기후 위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1: 네, 맞습니다.
0: 지금 저희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
1: 그렇죠.
0: 근데 뭐 나쁜 일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네네. 언제 또 좋은 일이 있을지 네네.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지도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는 영화다 뭐 그런 말들 있는데 예. 저는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0: 그렇죠.
1: 너무 엄청나서 실종자도 훨씬 더 좀 더 자꾸 늘어나고 해서
0: 예.
1: 한국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겠지만 또 속히 또 이민 구조가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0: 예.
1: 우리 또 소망의 기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빨리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극복되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문을 열면서 특별히 목사님 그 지금 네팔에 또 실종된 분들 중에는 한국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예, 그 네팔 분들 또 주변에 인접국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분도 당연히 계신데 그분들이 정말 실종된 분들은 잘 발견이 될 수 있도록 구조될 수 있도록

0: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또 울산 지역에서도 지금 침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신데, 국내외적으로 지금 홍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것이 단 1초도 내다볼 수 없음을 고백하며, 때로는 무력함이나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네팔의 산사태를 통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고 지금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에, 그리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은 또 비를 통해서 침수 피해를 받은 거제나 여러 지방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와 기근과 재난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 혹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이 시간 소망의 기도 8월 마지막 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모이실진데 부모가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부모는 안 계시지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괜찮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전도 대상자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문자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익명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의 제목, 응답을 받는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안성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네, 기도하는 그 시간, 안성진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어떤 우리의 자기 만족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으시지요. 우리 자녀의 부르짖음을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지요. 그런 소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주님의 신실하심, 미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 남기실 분들은 문자입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 보내주실 때 앞에 익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또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7087번님, 아들이 군대에서 집중훈련 기간이라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봉사할 때그 군대에서 잘 제지받지 않고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1: 네, 아이고,
0: 예.
1: 어머니신지 아빠, 아버지신지 잘 모르겠는데,
0: 그렇죠.
1: 네.
0: 왠지 어머님 같기는 합니다만, 예.
1: 걱정 많이 되시죠? 저희 막내도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네.
0: 그러세요.
1: 예, 어저께 근무 들어간다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0: 아이고, 예.
1: 네네. 그래서 아빠 기도해달라고. 요즘 이제 전화가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 예,
0: 그렇죠.
1: 집중 훈련 기간이라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요.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에서도
0: 예.
1: 아래비로도 여전히 남아있죠. 예.
0: 그렇죠.
1: 이런 진짜 그냥 군대 훈련뿐만 아니라 또 심성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움들을 더잘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에너지가 공급되고 힘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돼서
0: 예.
1: 전화를 통해서 부모님이 상담 아닌 상담자로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 전화 오면 잘또 다독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0: 예.
1: 그래도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위해서
0: 그렇죠.
1: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0: 예,
1: 우리가 맡기는
0: 아멘.
1: 수밖에 없는
0: 아멘.
1: 그런
0: 그렇습니다.
1: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1: 꼭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거든요. 우리 군대 다니시는 아들들 정말 귀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절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0: 예.
1: 우리 함께 기도를 모아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0: 아멘, 아멘.
1: 7087님 귀한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자녀가 군에 갔습니다. 낯선 환경, 그리고 또 많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이 있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 직무를 해나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0: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주일마다 하나님 교회 가서 또 봉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그 귀한 이 청년의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아멘. 특별히 위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그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 큰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모질고 어려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반드시 아들이 건장한 청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될 것인데 아버지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부모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남은 하나님 군대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 사고 없이 그리고 또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우리 7087님의 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제대하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삶으로 또 그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군대에 가 있는 아드님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기도의 응답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2642번님 우리 그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에 속회원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요청하셨네요. 오구환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구월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위가 김광현님이신데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9월 중순에 검사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어요.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의 속회, 같은 속회겠죠? 집사님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 요청한 게 참 귀합니다.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속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소그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는 것 정말 필요하고요.
1: 아멘.
0: 그것을 통해서 또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지만 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위로가 힘이 되고 은혜가 되니까 이렇게 또 기도 요청해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우리 오구환 집사님이신데 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우리 사위 김광현 우리 형제님 하나님 정말 뜻밖의 진료병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또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일들이 또 잘 치료되고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사방이 막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한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유한함이 하나님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질병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그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속회에 있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구한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단단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에 더욱더 함께 협력하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울러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족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더욱더 힘이 되게 하시고 같은 속회에 또 속하여서 함께 서로 하나님 앞잡에 돕는 기도로 나아갈 때에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사랑이 되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 그들이 함께 서로를 도우며 좋은 속회 성장하는 속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이륙사님 또 아울러 사위 김광현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몸 그리고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갑자기 또 이렇게 갑상선에 질병이 생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검사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질병이 진단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이 처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결코 이것을 통해서

0: 하나님 받는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큰 복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김광현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가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계속 아멘. 인도하여 주옵시고
1: 아멘.
0: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 그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이 시간에 생방송 소망의 기도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반드시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들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반드시 우리 사람의 한계가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기 원하시는 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번호입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소개받기 원하신 분은 앞에 익명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유성기 목사님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희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같이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성령으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번호 다시 한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도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이 자녀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 떠난 지 오래됐고 부부도 이 도련님 부부겠지요. 1년 넘게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굳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소서. 가정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도련님이 다시 주님을 만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0: 네. 아이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이게 사람이 마음대로 되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1: 예.
0: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면 참 좋겠는데
1: 그렇죠.
0: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1: 예.
0: 예,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사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1: 예.
0: 예, 사랑의 생산자가 아니고 사랑의 소비자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생산자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정말 기도 제목 잘 어울리셨고요.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도련님 가정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그 도련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변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1: 아멘.
0: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상담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순리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도 좋고 가정도 좋고
1: 예.
0: 심지어는 넘어서서 이웃도 좋고 교회도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반드시 하나님께서 취하실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그들과 함께 화해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귀한 가정을 주셨고요. 하나님 또한 우리 도련님 가정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 가정이 하나님 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덜컹거림이 있고 또 소란스러움이 있습니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이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해하며 서로의 손을 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사랑하고 싶은데 섬기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우리 도련님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갈등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가족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의 갈등, 하나님 아버지 대화가 막히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마음을 살펴서 서로 하나님 한 발짝 양보하고 서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자녀와 부모에 대한 우리 돌이는 가정에게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아울러 또 하나님 아버지 부부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0: 있다. 화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하나님 알력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멘. 부부가 먼저 하나 되고 그 모습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굳은 마음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녹여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 아버지 보듬어 주셔서 서로서로 그 상처를 하나님 안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아멘. 특별히 우리 도리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닫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물꼬가 하나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그곳으로 하나님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이 시간 문자번호 알려드립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아름답고 또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또 중보기도팀에 전달돼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함께할 찬양 지선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0: 주님께 상상도우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 28분 4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남기기 원하시는 분, 반드시 응답받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시는 분, 지금 급한 기도의 제목,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앞에 익명이라고 남겨서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507번님 기도의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토요일, 지난 토요일이니까 이틀 전이네요. 음식물을 삼킬 때 갑자기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 잘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질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은 새벽 기도 후에 역전, 전도에 나갑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려주셨습니다. 물질의 제목, 건강의 제목, 전도의 제목, 세 가지를 같이 올려주셨네요. 이분께서는 목사님.
1: 네, 아주 알뜰하게 또 기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갑자기 일어난 통증이 이런 것 때문에 당황스러우실 텐데, 또 치료 잘 받으시고 회복하시고요. 또 특별히 또 새벽기도 위에 또 전도 나가신다니까
0: 그렇죠.
1: 빨리 음식물도 좀잘 먹고 그렇게 힘을 내셔서
0: 아멘.
1: 나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재정 채워주실 줄 믿고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의지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삶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9507님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발부둥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고 또한 물질이 필요하고 그 사역에 필요한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0: 아멘.
1: 오직 하나님 내 영광과 아버지 나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살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아주 갑자기 일어난 통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검사 잘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은혜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치유되어서 아버지 그 사역에 또 교회 일에 하나님 지장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건강이 잘 회복되고 건강이 잘 하나님 유지되어서 하나님 새벽 기도에 전도 나가고 또이 밖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함으로 하나님 그 좋은 체력으로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9507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일에 혹은 또 병원 치료하는 일에 생활에 쓸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100만 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재정까지 허락하시는 그리고 또 건강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을 널리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9507님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 우리 9507번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이제 전도에 나간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노방 전도도 하시고 또
1: 그렇죠.
0: 예전에는 축호 전도도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1: 그렇죠.
0: 다 문을 두드리면서 요즘에는 또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뭐 붕어빵도 나누기도
1: 네,
0: 하시고요.
1: 맞습니다.
0: 목사님도 예전에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1: 네, 뭐 청년 때부터 뭐 학생 때부터

0: 지금 우리가 막 이렇게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찬양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1: 예.
0: 그때는 그렇게 고급적인 언어는 아니었는데 그냥 찬양 노반전도 해서 그냥 학교 앞에 가서 무턱대고 찬양했던 그런
1: 예.
0: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뭐 시절이 지나지만
1: 예.
0: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성품이나 준비한 것에 따라서 전도의 그 유형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1: 예.
0: 하지만 중요한 것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1: 아멘.
0: 그 구원의 말씀이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0: 전도가 참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1: 그렇죠.
0: 또 새벽 기도 위에 또 기도에 충만하신 상태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신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또그 전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시대가 시대인 만큼 전도의 효율성 우리가 또 우리도 모르게 그런 효용성이나 이런 걸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1: 예.
0: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그런 가성비를 따지거나 그다음에 또 실용주의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전도는 실용주의나 아니면 우리가 좀더 효과적인 것들을 조금 더 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에는 늘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자세, 같은 마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멘.
0: 참, 좀더 어려움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뭐 MBTI로 따지면 I형인데, 그
1: 예.
0: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1: 그렇습니다.
0: 또, 우리 또 여러 가지 뭐, 전을 붙인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 붕어빵이나 이런 것들,
1: 예.
0: 나는 구울 테니, 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은 열심히 전하시고, 또 입담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1: 그렇지요.
0: 것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또 귀한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의 또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 그렇죠.
0: 우리가 전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특별히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했으면
1: 예.
0: 좋겠고 또 이런 일에 필요한 재정이나 또 건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전도나 예배나 이런 것들에 건강이 더욱더 받쳐줘야 되는 것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1: 예.
0: 또 이렇게 날씨가 우중충하거나 아니면 너무 더울 때또 건강 유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 지금 울산 지역만 해도 600여 교회가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0: 네네네네네
1: 또 이제 미자립 교회,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미자립을 미래 자립교회다. 이런 표현도
0: 맞습니다.
1: 쓰셔서
0: 그렇게
1: 참
0: 말하죠.
1: 귀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1: 그런 미래 자립을 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0: 네, 맞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많이 전도에도 가시고 할 텐데요.
0: 네네네.
1: 이런 교회들이 주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예비된
0: 그렇죠.
1: 성도들이
0: 네네.
1: 또 이렇게 그런 필요한 교회들이 잘 와서 교회에서는 일꾼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잔치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좀 응원하는 또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는데요.
0: 네네.
1: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목사님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그럴까요?
1: 예.
0: 아,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 아멘.
0: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셨는데,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 하나 된 우리 성도의 마음들이 하나님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지인데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능력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소원합니다. 때로는
1: 아멘.
0: 우리의 생활이 너무 바빠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또 주의 복음을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아멘.
0: 아버지 이를 위해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 열정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와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조직적으로 혹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1: 아멘.
0: 특별히 성도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버지 그의 삶에 그의 직장에서 그의 모든 생활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0: 신을 떠난 자들이 혹은 또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혹은 삶 가운데서 지쳐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 귀한 삶의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우리는 전하고 주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힘의 힘을 다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실마리처럼 피어나서 하나님 그들이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찬양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묶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극동방송을 세워주셨사오니 극동방송이 하나님 앞에 전파 선교를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전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이 기획한 모든 행사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복음을 향해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힘과 능력으로 이끌어주시며 밀어주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주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이 시대에 하나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에 하나님 아버지 극동방송의 전파가 그들 가슴에 꽂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 무거동 교회 유성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1: 예,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1: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0: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0: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1: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0: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1: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0: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0: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0: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0: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 기록좌표를 공개했습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 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하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와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수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 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기후 위기에 대한 성찰과

0: 현지 구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직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 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직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리고 김문훈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56세 전남수 목사는 고려 신학대학원과 미국 미셔너리 침례신학교, 휴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칸소 제자들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수 목사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유지하며 목회 사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을 비롯해 부산, 경남 지역에 저녁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이 맑더라도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되는 등 다시 기온이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주 초반까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0도, 습도는 76%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ABC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즈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기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찬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번영로 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가족 구원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정에서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외에 여러 식구들이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요청이 참 많은데요. 예,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복입니다. 그 외에 건강, 장수,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 사업장 여러 가지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복은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겠죠. 예, 영원한 저 황금 보석의 나라, 아버지 나라 천국에 온 가족이 함께 천국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족을 한 분 한 분 다 이끌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듯 손에 잡듯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갑니다. 주님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한꺼번에 천당 올라갑니다. 그 좋은 천국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전도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형님이 먼저 교회를 나갔습니다. 먼저 교회를 나가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딸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9남매입니다. 제가 다섯 번째고 위에 넷 밑에 넷 9남매고 그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한데 둘째 누나가 정신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다 했는데 안 돼요. 가장 강력한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더니 한 세 번

한꺼번에 그 대가족이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학년 때 부흥회를 했는데 시골 교회에서 그때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감동받아가지고 목사 될 마음을 먹었고 3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고 나서 딸이 정신 이상된 딸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는 여전히 끊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저희 아버지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때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다 끊어지고 기도하면 환자들 병이 낫기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들 다섯 목사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가족의 사위, 손자까지 다 포함해서 목사가 11명이 나왔습니다. 여전도사 한 사람, 기도원장 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일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가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온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 믿게 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성도로서 사랑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그 전도에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문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신방 초청을 해서 친구와 일가 친척들까지 다 전도해서 구원받고 성령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아직까지 전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겸손하게 섬길 때 불헌간 장래 모든 식구들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장 행복하고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납니다. 삶에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시 교회로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알려드리고 원하시는 분께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극동방송 전도프로젝트 번영로교회 권규훈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의 월급이 연봉이 오른다는 소식은 현대인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참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북한 주민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파견할 때 외화를 벌기 위해 주민들을 파견할 때 협상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두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른 건데요. 계약서상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라서 3,200위안에서 3,500위안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어떨까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0-30%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월급이 이 연봉이 25%가 올랐음에도 실제 받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북한에서 파견한 이 기관이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다 기관이 먼저 받으면서 중개비용이나 뭐 국가계획분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덧대가고 있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5-6일을 어쩌면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그 권리를 바로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113님 출첵해 주셨고요. 북한 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132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 7043님 아멘.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9733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24시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7799님 저희는 감히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익산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늘 와주셨고요.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월요일에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북한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 저희가 OFD의 시간 오늘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축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문자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FD데이에서는 퀴즈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힌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서도 서로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북한 신의주 개성 북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곳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는 방송이지요. OFD데이 여러분의 그런 출석 인사 소망과 기도

또 한 주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OAP데이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0: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원더 키즈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이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4학년 때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작년 4학년 때면은 4학년이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요. 앞자리가 4학년인 것도 있는데 어떤 4학년이셨을까요? 통일교육 때 뭘 배우셨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하루속히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456님 감사합니다.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문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 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OFP데이에서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과 소망으로 출석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 주셨던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요. 출석 인사 나눠주신, 또 신청 찬송 나눠주신 분들 중에 제가 문자 하나하나 다 읽고요. 오늘 또 선물 받아보실 분들은 OFP 내 끝나고 문자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함께했던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실황 찬양이었어요.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서는 북녘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4288님의 기도처럼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라고 하셨던 0886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진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0842님의 기도의 한 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 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 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큰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저는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됐습니다. 방송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우연히 듣게 된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교 신자였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도 궁금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작정 극동방송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는 극동방송 직원이 친절히 교회와 신앙서적을 추천해 줬습니다. 수화기 넘어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들릴 정도로 무척 바쁜 듯 했지만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영접 기도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만난 예수님, 앞으로도 극동방송을 통해 더 깊게 알아가길 기대합니다.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함께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에 출간되어서 약 430만 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탄길입니다. 이건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연탄을 뗍니다. 그 떼고 나면 연탄재가 남는데 사람들은 연탄재를 쓸모없다 생각해서 발로 차든지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이철환 씨는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연탄재는 누군가에게 뜨겁게 그 뜨거운 존재였는데 너희는 누군가에게 그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책을 지어서 이제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되었던 이철환 씨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책 제목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이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 내용에는 자기가 이제 자서전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제 그는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어떠한 직장을 가질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학원 강사, 입시학원 강사가 되어서 생계를 꾸려가게 됩니다.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저녁 11시까지 이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11시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그때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이 연탄길 이 책을 저술합니다. 약 9년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동안에 이제 이철환 씨에게 병이 하나 생기게 돼요. 그 병이 뭐였느냐? 이명증세입니다. 얼마나 심했든지 쇠 깎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머리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철환 씨는 이 이명으로 인해서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고 결국은 우울증으로 결국은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그 고통은 5년을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 소리가 큰 소리가 들리면 더 심해지니 예배를 안에서 못 드리고 예배당 밖에서 드렸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이명증세가 제게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병세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명증세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는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때부터 그는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보지 않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아내가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서 그에게 이야기해줘요.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가는데 한 뇌경색으로 인해서 이제 한쪽 쓰기가 어려운 할아버지가 쫄뚝쫄뚝거리시면서 이제 교회 가는 모습을 내가 오늘 보았노라고. 그 할아버지가 근데 입으로 계속 기도하시면서 가시더라고.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걸어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교회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쪽 발을 끌면서 그렇게 교회 가고 있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철환 씨가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자신이 건강해서 두 다리로 뛰어다니며 교회를 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단순히 그저 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래서 이철환 씨가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낫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길로 가든 내가 아프든 아프지 않든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단 하나님 지금 제가 증세가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견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제 그러는 동안에 놀랍게도 연탄길은 이제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의 병의 증세도 기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연탄길이 베스트셀러가 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 연탄길에 나오는 수많은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했기에 자신의 수익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병세가 다시 나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병세가 나빠졌지만 이철환 씨는 이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기에,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곳이라면, 허락하셨다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노라고, 단 하나님 힘을 달라고, 제가 견딜 수 있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그 병은 점점점 심해졌지만 병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자살 충동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노라고 그는 그렇게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이철환 씨의 이 삶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관계가 파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친구든 누군가와 파경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파경을 맞을 때 뚜렷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대화의 단절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말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지 않다? 이제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질 겁니다. 가족일지라도, 부부일지라도, 부모와 자식 관계일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일정 기간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을 나누면서 점점점점 서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 없는 관계는, 온전한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존재예요. 믿음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점점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성도들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통해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화가, 부모와의 대화가 자녀의 특권이듯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의 그 특권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 부모와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 있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와의 그 대화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점점점 멀게 살아가는 자녀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준 특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특권을 이용해서 점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점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봉사는 하고 헌신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삶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자 그 이제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자신들과 함께하던 주님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삐캄캄했겠습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따르는 사람들을 어찌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들 같으면 먼저 회의했을 겁니다. 이제 이 조직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앞으로도 이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으려면 누가 수장이 되고 누가 돈을 맡고 누가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해나갈까? 먼저 조직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일들을 걱정했을 겁니다. 이제 뭐에서 먹고 사나?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 앞에 공개하는 손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저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그 제자 사도들,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인들, 그들이 함께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본문은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에 전념했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다른 것 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열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하고 여러 가지 하고 내일 또 와서 또 한, 이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해서 그냥 기도에 전념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과 그리고 그새 함께 했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려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오직 기도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구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기도에 열중했을까? 다른 급한 거, 당장 먹고 살 일, 당장 저들이 잡으러 오면 잡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이들은 다른 것에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을까? 그건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이끄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들이 그토록 집중해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데 힘썼던 이유는 그들이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마음 아팠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고아원에 한번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어요. 고원에 갔는데 의외로 그 어린 아이들이 우리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보다 울지를 않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웁니까? 근데 아이들이 울지를 않아요. 그래서 쟤들이 왜 저렇게 울지 않을까? 다 성품이 그렇게 아이들이 울지 않는 성품인가? 나중에 제가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이들이 안 운다 했더니

맞대요, 안 운대요. 왜안 운지 아십니까? 울어도 소용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집에서는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아십니까? 울면 엄마가 뛰어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확실히 내가 울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당장 뛰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준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니 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어지면, 울어도 소용없다라는 걸 알면 아이들이 안 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오직 기도에 힘썼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전심으로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따르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하는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기도하며 주님을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번 설교를 통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아마 제 연배, 제 또래나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때마다 늘 기도원에 엄청 다녔습니다. 정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영의 약사가 나타난다는 그 기도원은 다 다녔습니다.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기도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님들도 있었고. 그런데 가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소나무 한 그루 붙잡고 기도하고, 그거 뽑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왜 소나무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정말 어린 마음에 소나무 나무를 붙들고 얼마나, 저는 기도하면 이게 소나무 뿌리가 뻥 하고 뽑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이걸 흔들어가지고 뽑아낼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에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간절히 하라는 의미는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또 하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뽑힐 때까지, 즉 주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주시면 이 소나무 뿌리 뽑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이 기도에는 내가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 있어. 저 소나무 뿌리 뽑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안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그 시대는 워낙 힘들었기에, 워낙 어려웠기에 떼쓰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떨어지는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떨어집니다.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섞여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주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요, 원하신다면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저 십자가 제가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주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내 뜻은 십자가가 피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은 그것이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시 십자가를 질 힘과 용기를 얻으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찬송하며 그 길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이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들은 분명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 만약에 사도들이 주님 저 문 밖에 나아가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당장 먹을 것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옵소서. 만약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했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친 후에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목이 달아나고 자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수많은 방법으로 죽어나갔는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주님 나라 위에 기도할 때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놓고 매일처럼 기도하여서 그 기도가 내 삶의 습관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왜 주님 앞에 왜 주님의 기도의 뒤를 주님의 뒤를 따라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보다 좋다면 내가 선택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그 좋은 걸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보다 좋은 길을 저에게 준비하고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당장 이게 눈앞에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여 적당한 때에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을 걸 주시기에 저는 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시는 동안에 여러분 기도의 삶을 나아가십시오.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아내가 되고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서 오늘 또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정에서 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옳은 길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직 오늘 또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혹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받는 영혼들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0: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던 제자들을 통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그들은 밝히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깨달았을 때 담대히 순교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함으로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삶의 자리가 은총의 자리,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0: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계약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그래서 세계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개학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부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도드란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 지역 연합 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0: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적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깨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새끼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 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1: 네.
0: 우리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 기도회
1: 네.
0: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미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0: 예.
1: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같이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번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동안에 참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0: 예.
1: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0: 네네.
1: 처음에는 하나님, 저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0: 예.
1: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0: 네.
1: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0: 네네.
1: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0: 네.
1: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0: 네.
1: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참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0: 네.
1: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0: 네.
1: 충분하다는 거죠.
0: 네.
1: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0: 네네.
1: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또
0: 네.
1: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0: 네.
1: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0: 네.
1: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 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1: 네.
0: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1: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0: 네.
1: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0: 예.
1: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0: 예.
1: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한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0: 네.
1: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0: 네.
1: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0: 예.
1: 샵 1069, 샵 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0: 네.
1: 미스바,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0: 네네.
1: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 예.
1: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0: 예.
1: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1: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0: 예.
1: 어,

0: 수양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서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하시면서
1: 네.
0: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네.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예.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메시지 샵1069 샵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라가 네. 이제 전국 방송인데, 서울 경기권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 기도회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네네.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1: 예.
0: 네네.
1: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 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끼라도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했죠. 이 곡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전을 항상 꿈꾸지만은 첫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회에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회 간다고 후기를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두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 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0: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 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0: 권혁진님 되시죠?
1: 아, 예.
0: 저는 극동방송.
1: 여동생이 예, 예. 나온다고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0: 여동생 이름이 권희정.
1: 권희정.
0: 권희정. 예. 저는 예. 극동방송의 김인수 아, PD라고 합니다.
1: 아, 예전에 라디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어, 근데 우리가 80년대 세대니까.
0: 예, 예.
1: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0: 80년, 네, 80년대 네. 때 저 방송을 들은 건가요?
1: 중고등학교였으니까. 네.
0: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 아, 아니요. 라디오 들어봤다.
0: 라디오를, 아, 제 프로그램 라디오 들어본 게 들으니까. 아니라, 라디오.
1: 아, 그럼요.
0: 라디오를 들어봤다고요? 오.
1: 저도 미션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0: 경신고등학교? 오.
1: 해화동에.
0: 오,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1: 다니고 했죠.
0: 예.
1: 예, 근데 이제 사회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여동생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0: 어, 그래서 지금.
1: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0: 지금은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1: 어,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0: 예.
1: 도저히 못 있겠어요, 갑갑해서.
0: 예.
1: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해요.
0: 아, 그럼 지금 집이세요?
1: 예.
0: 아, 지금도 완전.
1: 그만뒀어요, 그래서.
0: 완전, 예. 아, 직장도 잠깐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1: 예, 산지가 안 되죠. 직장에서 다친 게 아니니까.
0: 예, 예.
1: 퇴근해서 다쳐서.
0: 아이고, 크게 다치셨나 보구나.
1: 예, 수술 두 번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권혁진님께서 고등학교 예.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1: 예.
0: 졸업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럼 고등학교 때.
1: 3년 정도 다니고.
0: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예배를 아니요. 드리셨군요.
1: 어, 예배 학교에 성경실이 있어서 아침마다 네. 예배 드리고
0: 예.
1: 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럼 예.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0: 예.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갔죠. 교회에 이렇게 저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0: 어,
1: 뭐
0: 그렇게 교회를 다니셨구나.
1: 광림교회 이런 데 네네. 이제 캠프를 네네네. 가죠.
0: 어.
1: 학년별로.
0: 그렇구나. 우리 동생 권희정 교회. 권희정 씨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어.
1: 그러니까 또,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예. 다니는데 걔도 다니더라고요.
0: 어, 부모님이 다니시는군요.
1: 예, 부모님이 저 약수동 쪽에 좀 거기 오래 다녔어요.
0: 그렇구나. 우리 또 여동생이 이제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우리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1: 어, 그래요?
0: 그래서 극동방송 듣다가 오빠에 어. 대한 사연을 보냈네요.
1: 아.
0: 그래서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아. 좀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1: 아.
0: 어. 오빠 무슨 사연이... 사연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요?
1: 네?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0: 어,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어.
1: 예.
0: 예, 힘들었어. 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1: 오빠, 어. 말하면 눈물 나요.
0: 눈물 나요. 어,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구나.
1: 한 두 달 됐어요, 이혼한 지.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0: 예.
1: 이혼하자마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0: 아이고, 그래요.
1: 혼자 있다 보니까.
0: 동생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0: 오빠가 참 여러모로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그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빠에게 좀 전화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1: 이제 동생이
0: 예,
1: 얘기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전화를
1: 오빠도
0: 드렸습니다.
1: 힘드니까.
0: 예.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미리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생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생방송 전화를 드렸고요. 우리 권혁진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권혁진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권혁진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1: 아버지
0: 좀,
1: 어머니도 예전부터 믿더라 믿더라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퇴근도 늦고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또 일요일
0: 그렇구나.
1: 근무할 때도 많았고 막
0: 아,
1: 그랬어요.
0: 그래요. 아마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아,
1: 병원에도 오셨어요.
0: 병원에도 오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0: 자, 우리 권혁진님, 이렇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요, 선물을 드리거든요. 일단 선물을 드려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활견과, 153
1: 아까
0: 시푸드에서
1: 김이랑 부각.
0: 쭈꾸미, 김과 부각, 오케이.
1: 지금 한쪽 다리가 못 써서 집에서도 목발 짚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0: 아, 그래.
1: 김이랑 뭐밥 조금씩 먹어야 돼.
0: 예. 김도 있고, 부각도 있고, 아주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이쁜 동생은 뭐 줄까요? 예? 네? 동생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됐는데.
1: 그러니까 제
0: 예. 네.
1: 취향을 모르니까.
0: 취향을 몰라요.
1: 그러니까.
0: 아, 그 취향을 모르면은 직접 물어봐야 되겠네.
1: 그렇죠.
0: 그러면은. 자, 우리 권희정님의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희정님? 네.
2: 안녕하세요.
0: 권희정님의 취향. 예.
2: 저는 저번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도 선물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갔었는데,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2: 영역직이요.
0: 어쩐지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이렇게 전화
2: 택배하시면서.
0: 연결되고 교회 가신 분이세요?
2: 네,
0: 아,
2: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지. 권희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본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시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권희정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지난번에 뭐 받으셨어요?
2: 저는 그때 황금곱창 받았거든요.
0: 이번에는 뭐 드릴까요?
2: 이번에요.
0: 네.
2: 이번에 김치 세트.
0: 김치 좋습니다. 김치. 자, 우리 오라버님. 동생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동생 전화 연결 돼가지고 동생이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네?
2: 아이고.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네.
2: 네, 제가 방송 들을 때, 그 다른 분이 큰 오빠를 이렇게 막 전도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0: 네네네.
2: 그래서, 와, 친형제도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0: 오, 그래요.
2: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병원 문병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처음 구매한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0: 네네.
2: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2: 혼자의 힘보다는
0: 네.
2: 쉽게라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
0: 네네.
2: 큰 힘이 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자, 우리
2: 이게.
0: 오라버님. 오라버님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계속 나. 아, 이 동생.

0: 동생의 이 따뜻한 마음에 지금 오빠가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자,
1: 네.
0: 우리 권희정님이 보니까 2024년에 저하고 통화됐네요.
1: 맞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0: 예.
1: 통화를 하고,
0: 예.
1: 저는 이제 뭐, 교회 가라는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딸이 잠깐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0: 예.
1: 이 방송에서 갑자기 방학을 쓰라고 해서 저는 방학을 쓰면 기도를 해주는가
0: 예.
1: 싶어가지고 그냥 썼다가
0: 예.
1: 연결이 돼서 이제
0: 그니까
1: 성을
0: 와.
1: 드시면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네.
0: 서대문구에 계시는
1: 네,
0: 맞죠?
1: 맞습니다.
0: 지금
1: 네.
0: 그때 무교셨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1: 맞아요.
0: 계시는군요.
1: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다녀왔고요.
0: 와, 우리
1: 다락방 모임도 하고.
0: 다락방 모임도 하고. 와.
1: 네.
0: 자, 우리 오라버님은 어디
1: 네.
0: 사세요?
2: 양주시요.
0: 양주시에.
2: 경기도 양주시.
0: 양주에. 와. 자, 우리 막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1: 감사합니다.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예.
1: 이게
0: 자, 오빠하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1: 오빠로
0: 오빠,
1: 그래요.
0: 오빠. 자, 오빠 부르면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1: 오빠 이게 혼자서는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단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좀더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했으면 좋겠어. 한번 다녀봐. 네,
2: 한두달 걸린대,
1: 이렇게까지.
2: 이게 다리가. 아물려면 한두달 걸린대.
1: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예배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2: 어제 예배
1: 평안이 올
2: 들었어.
1: 거야. 네,
2: 어제 예배
1: 됐구나.
2: 들었어.
0: 어제 예배 드렸어요?
1: 제가
2: 예배
1: 온라인
2: 방송으로
1: 방송으로
0: 온라인
1: 보내줬어요.
0: 방송으로? 아이고,
1: 네,
0: 그렇구나.
1: 보내줬거든요, 톡으로.
0: 잘하셨네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일단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고, 다리가 낫는 대로 꼭 양주에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친한 분 계세요? 양주에?
2: 없어요.
0: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2: 예,
0: 양주에,
2: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0: 아,
2: 2년째 이사 와가지고.
0: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 양주에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다리 낫기 전까지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꼭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진님 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2: 네.
0: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까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권혁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1: 아멘.
0: 예, 양주가 어디냐, 양주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권혁진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저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멘. 자, 우리 혹시
2: 아멘.
0: 오빠가 동생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
2: 그동안 네 오빠가 신경을 너무 못 쓰셨어.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이번 기회로 이렇게 만나고 다 연락도 되고 너무 고마워.

0: 우리 형제들 밖에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1: 그래요. 아, 예. 자, 우리 권혁진님, 힘내시고, 꼭 쾌유 되셔서, 그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집에 계시면서요, 라디오 106.9를 맞춰보시든지,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예. 훌륭한 여동생을 두셨다고, 그렇게 뭐 사연도 와요. 진짜 좋은 동생을 두셨고, 아, 우리 권희정님은 무교셨는데,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와.
2: 저도 은혜 받아서.
1: 그니까.
2: 우리도 정말.
1: 기적입니다, 기적.
2: 예, 힘든 안에서도 진짜 평안이 있고. 예. 좋더라고요.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진님.
0: 네. 네.
1: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 아시죠?
0: 네. 네.
1: 이 곡 흐르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혁진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0: 네,
1: 오늘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십시오.
2: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오빠 꼭 교회 다녀.
1: 자, 두 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0: 네.

자, 눈물 난다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남매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느껴진다고요. 꼭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감동, 멋진 동생 0060-8312.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권혁진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보물 퀴즈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위드힘 예배의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위드힘의 건반을 맡고 계신 손선아 사모님께서 곡을 쓰셨고, 또 손선아 사모님의 남편 되시는 박진선 목사님께서 가사를 고백하신 곡입니다. 우리 승리라는 찬양 함께 나눌 텐데요,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시간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만 낙심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극동방송 숲속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적힌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 2, 3, 4, 5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1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잠깐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방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가정을 신방하셨는데 구석구석 다니셨습니다. 자세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리키고 또 그들을 상담하고 또 병자들은 고쳐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들이 찾아온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오늘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회당의 역할을 좀 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평일에는 다양한 종교적인 교육적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죠. 하루 세 번씩. 그리고 남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공동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토라, 탈무드, 공부를 잘 가리킵니다. 그리고 토론도 하면서 함께 읽고 그들은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학생, 성인 또 정기적으로 공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모임 시간도 가집니다. 그리고 교육도 어린이 학생 불러서 히브리어와 유대교 신앙을 또 가리킵니다. 성인 대상도 강의도 하죠. 역사, 윤리,

교육 등등 많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과 공동체 활동도 합니다. 랍비가 신앙 상담이나 가정 문제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선 활동, 어려운 이웃 돕기, 봉사 모임 등등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와 모임도 결혼 준비도 하고 성인식도 하고 문화 행사 등, 그리고 회의 장소, 지역사회 모임,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면은 랜딩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회당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학교, 도서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런 이제 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3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 또 진리에 대한 말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런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이 복음 전파입니다. 프리칭이죠. 티칭 다음에는 프리칭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여기서 전파한다는 원어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은 결단식이다, 그리고 끌어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결단식에서 끌어오는 역할까지 여기서는 복음 전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 사역이 힐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힐링의 사역을 3분의 2가량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4가 그렇습니다. 4가지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오늘날 정말 현대인들의 병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병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욱이 오늘날에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들은 업신, 음란, 그리고 그들은 쾌락을 또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세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현대인들에게 질병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돌보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체에 파괴된 이런 세포들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고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병에 걸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귀신 들렸다 하고 나서 자기는 몰라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자녀가 밤에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가 부모를 죽인 것을 몰라요. 내가 왜 죽였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의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는 많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들도, 그라사 관인도 나오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간질하는 자입니다. 간질하는 자. 우리가 사울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사울이 기뻤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는데, 이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으로 다윗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피하고 창이 벽에 박혔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여기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풍병이라면은 한쪽 수종을 때로는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중풍병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병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다섯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마을도 있었고, 또 수천 명 모이는 마을도 있고, 또 몇백 명, 몇십 명까지 모이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뭐 가버나움, 벳세다, 나사렛, 막달라, 고라신, 뭐 이런 등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마을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지역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찾아가셨죠. 두루 다니셨다.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찾아가는 이 신방, 목회자들의 이 신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상담해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또 상처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누구나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도 육체의 아픔의 문제 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문제 해결, 또 육신의 병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갈릴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와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다 그 상처를 해결받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 데가는 원어로 열 마을입니다. 열 개라는 뜻이죠. 볼리는 마을이고. 그러니까 열 개의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신비하신 그분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러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여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검증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그 예수님께서 아담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손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하나 검증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정말 나의 영을 정말 저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검증들을 그들이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유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와서 영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목마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많이 저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와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주님께 와서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받고 그들은 또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첫 번 외친 그 말씀을 그들은 다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모든 그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또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세절을 통해서 지저스 미니스트리 정말 예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신방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두를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적인 질병을 다 고쳐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면서 보냈던 찾아가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예수님께서 티칭으로 프리칭으로 정말 힐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의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힐링의 사역도 잘 해야 됩니다.

0: 해야 되겠다. 그런 한번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질병 치유도 교회에서 감당해서 많은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병에 걸린 그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다섯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만 내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오게 되어지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처럼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마음을 잘 이렇게 풀어주는 그들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그런 부흥의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목회,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 모두 한번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울산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999-11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에는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동물을 떠올려보면 다들 사자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사자가 초원의 최강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사자를 사냥하는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사자가 당연히 하이에나를 이길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이에나만의 백전백승의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어미 사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새끼들만 공격하는 거죠. 홀로 떨어져 있는 새끼 사자는 난폭한 하이에나들이 때로 달려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면 나 스스로 잘 버티고 잘 지내온 것만 같아도 사실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새끼 사자에 불과하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가장 든든한 우리 주님 곁에 딱 붙어있는 것뿐입니다. 그런 주님께 더 가까이 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일상 함께하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피아워십의 찬송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또 같은 메시지를 담은 다른 선율의 찬양 김도현의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앞서서 사자와 하이에나 이야기를 했는데요. 몸집도 작고 또 열세인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어리고 연약한 새끼 사자가 부모님의 보호 없이 혼자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동물만 그런 게 아닌 듯 합니다. 사람이야말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또 양육해주는 존재 없이는 결코 어린아기가 혼자 스스로 성장할 수 없지요.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주님 외에 우리가 누굴 또 의지하겠습니까? 어제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의 일상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을 텐데,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는 9월도 주님을 의지하며 지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기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1202번님, 비가 와요. 내 맘의 죄악도 씻겨나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 어제 오늘 계속 비가 내리고 있죠. 물론 여러분 각자 계신 곳마다 지역별로 날씨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광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 한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롭고 평안한 찬양과 우리들의 따뜻한 일상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이 시간 같이 나누고 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4592번님, 퇴근길에 막히곤 하는데 그때 같이 걸어가기 이 방송을 위안 삼아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셨네요. 이렇게 퇴근길에 방송 듣는 분 많으신데요. 오늘 내일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 멀리 네팔, 티베트 국경 지역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또 대홍수가 일어나서 정말 가슴 아픈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죠. 수백 명의 사망자 또 수천여 명의 실종자들 다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뉴스 속보를 보고 계실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또 저 멀리 어딘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부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 늘 안전하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6866번님, 퇴근하고 친정엄마와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는 길에 같이 걸어가기를 들었습니다. 제 생일이 며칠 전이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아, 오랜만에 또 오붓하게 또 데이트하는 흐뭇한 시간 보내셨겠네요. 또 그런 소중한 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셨다니 또 감사하고요. 9950번님, 힘들 때마다 제 고백이 돼준 찬양, 나는 주님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이 신청하는 곡이기도 한데 우리 각자만의 진실한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같이 걸어가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과 신청 찬양도 보내주시고요. 또 씨앗이라고 두 글자 키워드 보내서 또 한 주간의 말씀 씨앗 배경화면 받아가는 분도 많으십니다. 매주 화요일에 또 새롭게 말씀 씨앗 배경화면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씨앗 배경화면 아직 못 받아보신 분은 오늘까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이 예쁘게 새겨진 그런 배경화면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호흡한다고 하는데 사실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선물인 줄 모르고 살다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어지면 뒤늦게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곤 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이지 않는 생명과 호흡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힘입어 움직이고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의 그 출처를 기억하면서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떠올리며 감사하는 그런 일상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새긴 휴대폰 배경화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씨앗, 오늘까지 나눠드립니다. 씨앗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7696번님,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퇴근하고 와서 극동방송 들음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내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찬양이죠. 캐시 트로콜리의 찬양 브레이브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내일이면 9월이고요. 또 오늘 방송 순서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주신 분 중에 선물 당첨된 분께는 별도로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분께도 선물과 함께 신청 찬양 보내드립니다. 9714번님, 병가 후 복귀해서 지금 한창 일에 적응 중인데 쉼과 건강 회복, 또 범사에 감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또 감사의 고백 올리시면서 박현수의 사랑 안에는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끝곡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함께 걷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라는 주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한 이래 모든 만물이 심히 부패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연도 파괴되고 있는데 땅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도 썩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지구의 오존층도 파괴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진과 쓰나미가 세상 곳곳을 강타하고 있고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완악하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히 부패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모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종말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증거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고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오늘 날씨가 좋다 나쁘다 비가 오겠다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시대적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성경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 홍수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적 타락과 함께 쾌락으로 심히 부패됨을 보시고 그 성을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다가 그만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이 땅에 나타날 때에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현시대는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인정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거기에 준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거기에 걸맞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생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라는 말씀은 세상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세상

땅은 혼탁해지고 혼미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비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영적인 침체와 함께 영적인 잠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정신이 세상 것으로부터 부패되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교회는 나오나 육적인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거기에 더럽혀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는 말씀은 헬라어로 자제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control, self-control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자기를 조절하라, 자기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자기를 조절할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신한 말은 자기를 살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항상 자신의 신앙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병든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내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시험이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나오기 싫은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몸이 아픈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마지막 때를 버텨내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기서 만물이란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영어성경에 보니까 all things,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 종말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말에 가까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신 사건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덟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징조가 뭡니까? 첫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뭐예요?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이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각 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겠으며, 예수를 믿는 자가 마지막 때 미움과 핍박을 받고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를 믿는 사람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서는 여러분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여, 세 번째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Prayer is my protection. 나를 보호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왜 있는 거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나를 기도로 충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오는 나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나의 욕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와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물리칠 건 물리치고, 견뎌낼 건 견뎌내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이길 건 이기고, 승리할 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부터 11절.

또 갑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의 승패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때문에 이기고 진다고 기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기고 져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14절 넘어가 볼까요? 14절 말씀.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한가 보실까요? 14절 합동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 사건을 많은 사람이 기억하도록 기념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져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은 착각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럼 왜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싸움이 기도에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기도를 믿지 않아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고 세상은 보이는 거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고 세상의 물질은 보입니다. 이 잣대를 세상에 갖다 대보세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워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이겼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도록 오늘 출애굽기 18장 14절에 기록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결과는 15절 볼까요? 합동합니다. 모세가 대잔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승리. 이것이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러 치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러 치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 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께 직접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34절부터 3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늘이 덕과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0: 그렇지 않으면 첫째 방탕함과 방탕이 뭐죠? 흥청되며 자기 멋대로 살며 이것이 방탕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함과 술에 가득 취했던 만취를 말합니다.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새상살이 걱정으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마음이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은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뜻밖의 갑자기 그날이 덕과 같이 예기치 않는 시간에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예수님의 재림한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34절 35절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 서도록 첫째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과 다짐을 가지셨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없으면 적그리스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월요일, 그런데 한 달의 마지막 날, 그리고 여름의 마지막 날 같은 예, 그런 느낌이 있는 8월 31일입니다. 울산 지역만 해도 어제 몇몇 지역이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침수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인 네팔에는 빙하가 이제 녹아서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운전을 하다가도 언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걷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모릅니다. 오히려 정말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신실하신 주님의 그 운전하신 경륜을 기대하고 또 믿을 뿐이지요. 자, 오늘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8월의 마지막 날 정말 멋지게 주님 보시기에 멋지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도 출발합니다.

나는 주만 노피리,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고 해도 저는 잘 만나고 견디겠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어떤 각오랄까? 그런 것을 주님께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든 어디를 가시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또내 안에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도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과 가사가 참 귀한 것 같아요. 나는 주만 높이리 은혜의 찬양.

양이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디서 듣고 계세요? 퇴근길에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식사 중에 듣고 계실 수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죠. 아, 그리고 운전하시다가 잠시 잠깐 듣는 그 라디오에서 들려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신지 올려주세요. 또 신청 찬양도 좋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 자랑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그리고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사연들 담아서 또 비가 어떻게 좀 피해가 있었는지도 보내주시면은 잠깐 기상캐스터 역할도 저희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방금 들으신 찬양은 손경민의 은혜였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 떼시는 일곱 인과 일곱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 진노의 마지막 일곱 대접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역사는 7, 7, 7임을 분명히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위 사탄의 수 666은 13장의 끝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4장의 첫절에 14만 4천의 무리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순서적인 진행으로 볼 때 지금은 결코 666의 상황이 아니지요. 더 주목해야 할 것은 14장부터는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해왔던 무리들이 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666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대접의 마지막 일곱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면 저들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더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끝이 납니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 777의 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은 누구신가요? 예, 지금 옆에 계신 분도 첫사랑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곤란하죠. 아니어도 아니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주시지요. 자, 6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듣고 계세요. 행자전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자, 정답만 맞춰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는 뭐 계속해서 아마 주간식으로 보내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씩은 아주 혼동되는 그런 객관식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웬만해서는 다들 맞히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 사람을 한번 맞춰보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게 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 분봉왕 헤롯이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황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면서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말한 이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일컬어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헤롯이 놀랐는지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놀라운 이 이적을 보면서 이 분봉왕 헤롯이 놀란 것, 이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했고요. 바로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은 은혜로다,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은 누가복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열두 제자가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분봉왕 헤롯이 놀랍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내가 죽였는데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좀 무서웠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정말 정말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이 헤롯 왕이 행한 나쁜 짓을 지적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에는 목이 베어서 죽지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한 이유는 자기가 죽인, 목베어 죽인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258번님,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5783번님도 정답 올려주시면서 8월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셨는데요. 할렐루야. 근데 뒤에는 마침표가 아니라 왜 물음표예요? 아, 예, 할렐루야. 자, 2963번님도 정답 올려주셨고요. 2066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688번님 정답, 그리고 5783번님 정답, 예. 그리고 0258번님은 예수님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7567번님은 차 안에서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하네요. 오늘 허리도 너무 아프고 힘든 하루였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고 신청 찬양 올려주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532번님, 저는 병영교회 섬긴 지 1년 됐어요. 30년간의 긴 방학을 끝내고 병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서 두 자녀도 인도에서 주일에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병영교회면은 서진교 목사님이시죠? 저희 소망의 기도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신데 아주 귀한 교회에서 그렇게 귀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 예. 예수님이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다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니, 그 사람은 내가 죽였는데 하고 놀란 우리 분봉왕 헤롯. 자, 이 헤롯이 죽인 이 사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부릅니다. 이 사람의 아들 시모나.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름이 같을지언정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요라는 그 고백이 찬양 가사 가운데 있네요. 때로는 이 고백을 기뻐서 웃으면서 때로는 눈물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잘 아십니다.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 행저질라 성경 퀴즈, 말씀 톡톡 퀴즈 톡톡 누가복음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당시 분봉왕 헤롯이 아주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헤롯은 아니, 그 사람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죠. 직접 헤롯 왕이 목을 베어 죽인 이 사람,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사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 사람은 아니고요. 예. 세례 요한입니다. 2642번님 정답 잘 올려주셨고요. 2779번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야구보는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6244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영덕에서 어플로 듣고 계시다고 하셨네요. 감사해요. 영덕에서. 어우, 감사합니다. 영덕. 대게. 대게 먹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4612번님 정답 올려주시면서 가족 요양 서류 가져다 드리려고 센터 다녀오는 길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 아름다운가요? 지금 스튜디오에 그 블라인드를 내려놔서 보이지는 않는데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2642번님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물음표라고 말씀드렸던 우리 5783번님 하트를 올렸는데, 아, 제 쪽에서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감사해요. 0679번님 정답 올려주셨고요. 3205번님도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4612번님도 정답이고요. 그리고 1569번님 정답. 예.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답 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정답 올려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그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아, 정답 세례 요한. 예,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에서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4992번님께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4992번님 축하드리고요. 선물 받을 주소 그리고 성함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신청하신 분 계시죠? 7567번님의 차 안에서 듣고 계시는 7567번님 신청 찬양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희지윌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아까 방송 가족 한 분께서 지금 구름이 너무 멋있고 맑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울산 지역이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비가 어떤 곳은 내리고 또 어떤 곳은 쨍쨍하고 해가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뭐 10년 만에 그 비가 넘쳐서 뭐 주차장이 침수됐다는 분도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비가 더 내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 지하 쪽에 차를 대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각별히 잘 신경을 쓰시고 일기예보에 좀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팔 쪽에 그더 이상 많은 그 사상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위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이 부릅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또 따라 부르시면서 그 크신, 정말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느끼고 누리고 고백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와,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들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여러분의 것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몸의 소망무예인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샬롬, 마침내 샬롬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에게서 그 두 권의 책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제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시집이었습니다. 그 시집은 마음이 상한 영혼들에게 시를 통해서 위로하는 이제 그러한 여러 시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그러한 시집이었는데요. 그 제목이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고 보니 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윤설 시인이 지은 시인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가슴에서 지옥을 꺼내고 보니 네모난 작은 새장이어서 나는 앞발로 툭툭 쳐보며 굴려보며 베란다 철창에 쪼그려 앉아 햇빛을 쪼이는데 지옥은 참 작기도 하구나. 이런 시였습니다. 시인이 가슴 속에 있던 지옥을 꺼내봅니다. 그 지옥이 마음 속에 있을 때에는 망망대해 같았습니다. 마치 그 네팔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그 물살이 몰려오는 것처럼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지옥이 온 마음을 다 차지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지옥을 가슴 밖으로 꺼내놓고 보니까 네모난 작은 새장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지옥은 참 작기도 하구나. 여러분 가슴 속에는 어떤 지옥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지옥을 유행어처럼 쓰더라고요. 뭐 솔로 지옥, 전세 지옥, 입시 지옥, 육아 지옥. 지옥이 너무 흔해서 서울에서는 타고 다니는 지하철도 지옥철이라고 불러요. 지옥이 가슴 속에 있을 때에는 말씀드렸듯이 대단해 보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지옥이 있을 때에는 확대경이 있는 것 같아요. 별일 아닌데 굉장히 큰 일처럼 보입니다. 멀리 있는 일인데 굉장히 코앞에 있어서 나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문제요, 그 지옥도 가슴 밖으로 꺼내놓고 보면, 즉 하나님 앞에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안의 상태죠. 안식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5주째 살펴보고 있는 이 안식의 종류 가운데 이 샬롬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이죠. 세상의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어떤 땅에 있을지라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 평강, 샬롬. 이 샬롬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샬롬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샬롬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죠. 샬롬의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두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쌍으로 나오는 명령이죠.

세트로 나옵니다. 자주 쌍으로 등장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가. 어떤 말씀 여러분 생각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도 생각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중명령을 하세요. 그 이후에 놀라지 말라를 꼭 붙이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만, 여호수아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놀라지 말라를 꼭 뒤에 붙이실까요? 놀라지 말라라는 말 뜻은요, 깜짝 놀라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의 원뜻으로 다시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으로 마음까지 무너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겉으로 옵니다. 바깥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이 속 사람이 무너져요. 속에 있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 마음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꿰뚫어서 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니까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 사람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 속 사람, 그 마음, 심령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죠,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지지 말라 라고 위로하시는 공식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공식이죠. 용기를 주시는 공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표현대로 하자면 샬롬의 공식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공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공식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세요? 우리 함께 성시 교독했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기도의 공식이죠. 기도의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이 뭐예요? 염려를 중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염려의 멈춤, 염려의 중지입니다. 두려움을 멈춰야 합니다. 마음의 무너짐을 멈춰야 합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도 기억해 보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을 중지시키는 방법, 근심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작동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믿음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장치가 작동되면 근심이 멈춰요. 염려가 멈춥니다. 두려움은 멈춥니다. 지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작동되게 하는 공식이요. 우리 마음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공식이 있으신가요? 어떤 영적인 공식이 있으십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당했던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공식을 떠올리시나요? 어떤 방법들이 있으세요? 어떤 솔루션들이 있으세요? 영적인 어떤 방법들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드시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소망으로 여러분 마음에 채우시나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믿음의 공식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이 그에게는 공식이 됐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매일같이 산에 올라 한적한 곳에 이르러 기도하셨습니다. 그 공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공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공식이 마법의 주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하지만 공식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했는데도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셨는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도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까지 무너지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 사자굴에 떨어져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요. 어디에서 옵니까? 그 기도의 공식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이유, 모두가 자는 그 순간에 홀로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의 삶이 사자굴일지라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팍팍함일지라도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두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이 두려움을 다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담대하게 사자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십자가 이후의 그 영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의 공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공식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샬롬의 언약이죠. 언약. 그 샬롬의 공식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샬롬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공식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언약인 거예요. 언약. 27절의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주십니다. 첫 번째, 먼 곳에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진 것 때문에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만 87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그냥 광야를 통과해서 직선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따라가 보면 바벨론까지 1400km에서 160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걸어서 가야 돼요.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얼마나 먼 거리인가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400km입니다. 그 4배에 해당하는 거리죠. 그 4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자동차로 가지 않고 걸어갑니다. 수레를 끌고 갑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갑니다. 어르신들을 부축해 가면서 부상자들을 책임지면서 걷는 그 길이 1600km예요. 에스라 7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이 4개월 정도 걸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돌아올 때 보니까 걸린 시간이 4개월이에요. 걸어서 오니까요. 수레를 끌고 오니까요. 그만큼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600km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 곳에서 구원하겠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너무 오래 쉬어서, 내가 성경을 너무 오래 쉬어서 올해는 포기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너무 큰 죄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세요.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참을 수 있겠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모습은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녀라고 봐줄까요? 어린아이라고 봐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울다고 힘들어한다고 그 군인들이 바벨론의 그 군인들이 무시무시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봐주겠습니까? 쇠사슬로 여전히 끌고 가고요. 매를 때릴 것이고요. 우는 아이를 보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가 하면 70년이에요. 70년은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의 일평생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바벨론에서 거의 일평생을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러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죠. 부모가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부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말씀하세요.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그럼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나요? 사람은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하죠. 근데 여러분 종도 아니고 포로예요. 포로. 포로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포로는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상해보건대 그들 가운데에서 가장 이렇게 그 신경이 쓰이고 노이로지가 걸릴 만큼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려지는 소리가 뭐냐면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예요. 자기들이 갇혀있는 그 장소로 다가오는 군인들의 차곡차곡차곡 하는 그 발자국 소리요. 언제 우리의 목숨이 달아날까, 언제 우리를 끌고 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늘 사로잡혀있는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포로 생활을 7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들려오는 근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발자국 소리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사라지지 않겠다,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잊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샬롬의 언약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이 능력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그 공식인 거예요. 공식입니다. 이 샬롬의 언약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샬롬의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샬롬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달랍니다. 2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먼 곳에서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돌아오게 해주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다 멸하게 해주고 너희는 사라지지 않게 해주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법도대로 징계하고 너희를 무죄한 자로 여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고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까지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 이제 구원받고 자녀들도 괜찮고 포로 생활 끝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다 좋은, 이게 평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뒤에 뭐라 그래요? 법도대로 징계한대요. 우리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으신대요. 이 얘기를 붙이셨어요 뒤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모든 열국들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유다가 회복됩니다. 성전이 회복됩니다. 환경이 다 갖추어졌어요.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모든 환경들이 다 회복되어졌어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전의 흑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회복하신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히 여기고 악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또 괴롭히고요. 악한 왕들이 또 세워지고요. 이전의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샬롬의 성취, 완성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게 달라져야 진짜 샬롬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보다 더 중요한 귀환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이래야 샬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 무거운 말씀을 하시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다. 죄를 하나하나 다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다 하나하나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덮고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루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은 그냥 죄를 그대로 둔 채 괜찮다라고 말하는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 가짜 평안입니다. 죄를 씻고 죄악된 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이것이 평안, 샬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건 샬롬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가 여전히 있는데도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난 아무런 일이 없는데요, 평안한데요, 괜찮은데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마비 상태인 거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가 있는데 고쳐야 될 게 분명히 명백하게 있는데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서 있었던 아까 유치부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쫓아나가가지고 저 팔을 들고 움직여주고 뭐 좀 어떻게 해주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너는 움직이지 말든지 말든지 뭐 나랑 상관없다.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잘못된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고치시고 징계하시고 다루시거든요. 뭔가 심각한 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인 마비가 있던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던지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0: 말씀으로 찌르시고 양심에 막 찔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막 부딪혀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막 힘들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을 막 얘기를 통해서 막 깨닫게 하시고 교만을 꺾으시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도 하시고 사고를 당하게도 하시고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순간에는 징계예요.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수술 받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때로는 길도 막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여전히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나서 샬롬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먼저 샬롬을 선포하시죠. 그들은 문 밖에서 나는 소리만 들어도 두려웠을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 언제든 자기를 잡아갈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거든요. 바깥에서 들릴 수 있는 문소리, 발소리 이것까지도 예수님이 고려하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아세요?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십니다.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첫 마디, 평안할지어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옥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닐 거예요. 물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다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문제이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전에도 거의 시간에 맞춰 내려올 정도로 그 사연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픔이 있어요. 기도해도 눈물밖에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형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어떤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조그만 네모난 새장과 같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공식을 붙잡아야 돼요. 샬롬의 언약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샬롬을 우리의 삶에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크고 능력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여러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벨론은 멀지만 하나님의 손은 길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밤은 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더 밝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끝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도 끝이 있어요. 눈물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샬롬일 겁니다. 샬롬, 마침내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선한 일터 굿일스토어 미랄 울산무거점에서 굿일데이 기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15분까지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 리플예술단의 연주회가 진행되며 클래식, 가곡, 트로트 메들리, 찬송가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지저스 커피 트럭에서 커피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콘서트 이후에는 기증받은 물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2-222-6149번, 지역번호 052-222-614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블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블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9-4007

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저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입니다. 제 생에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제 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입니다. 제 삶을 변화시킨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믿은 사건입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제 대답이 항상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게 제 삶에는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제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던 이 최고의 사건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어릴 때 어려운 가정에 살다 보니까 왠지 인생은 무엇일까 궁금했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의문이 생겼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렇게 붙잡고 실험하다 보니까 어느 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0: 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나도 없는 거고 세상도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 사건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살았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착하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죄인인 줄 잘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아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로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제가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깨달은 사건입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 교회 가서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전도받아서 교회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보니까 저를 전율하게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어머니도 우리 형님도 우리 아버지도 한 무식 다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 때문인 거죠. 그 선택의 사랑 앞에 제가 전율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들을 예수님을 믿고 다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놀라운 평안이 저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던 그 청소년 시절의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마치 박하사탕 한 봉지를 제 심장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기쁘고 설레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기쁨과 설레임은 저한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당신을 이 행복의 길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신 당신은 저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0: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좋은 교회도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어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두심을 믿으며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들은 첫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렸어요. 시편 기자의 시편

33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는 오늘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크리스 라이스가 부른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두 곡의 영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크리스 라이스가 불렀고요. 페르난도 오르테가가 부른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4224번님, 편안한 목소리로 좋은 곡 선곡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주셨는데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0778번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선곡이 좋다고 하세요. 라고 웃음 짓게 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해요. 9507번님도 인사해주셨고요. 2658님, 피디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이 방송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격려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예수 전도단의 찬양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조수아의 이 세상 험하고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부용이 부른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귀로 듣는 신앙 고전, 거룩한 전쟁.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주민들은 맨솔 주변 들판에서 택함 의심부대, 부르심 의심부대, 은혜 의심부대, 인내 의심부대, 부활 의심부대, 구원 의심부대, 영광 의심부대의 시체들을 발견해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과 표창, 도끼, 횃불 등 흉포한 살인무기도 함께 묻었다. 그들의 갑옷과 깃발, 디아볼루스의 깃발 등 디아볼루스가 데려온 의심부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은 모조리 땅에 묻었다. 하지만 디아볼루스 본인과 장군들, 구덩이의 군주들, 그리고 바알세불경과 루시퍼경, 레기온경, 아폴론경, 피톤경, 케르베로스경, 벨리알경 등 7명의 사령관과 총사령관인 불신앙경은 모두 도주하고 말았다. 처절한 패배를 당한 디아볼루스와 그의 오랜 친구인 불신앙경은 지옥문 언덕으로 돌아가 구덩이로 내려갔다. 거기서 자신의 불운과 맨솔과 싸우다 입은 큰 손실을 생각하며 구슬피 울었다. 하지만 슬픔은 이내 복수심이 되어 활활 타올랐다. 그들은 즉시 회의를 소집해 어떻게 맨솔을 처단할지 의논했다. 그들은 루시퍼경과 아폴론경의 제안을 한시라도 빨리 실행하고 결과를 보고 싶었다. 맨솔의 몸과 영혼, 뼈와 살로 자신들의 줄임배를 채우고 싶었다. 그래서 의심 병사들과 피해 병사들로 편성된 군대로 맨솔을 다시 한번 공격하기로 했다. 의심 병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본성과 출신국을 보여준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임마누엘의 진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의심한다. 그들이 태어난 나라는 의심의 땅으로 암흑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 사이 북단에 위치한 곳이다. 암흑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상이한 두 개의 나라다. 피해 병사라는 이름은 그들의 잔혹한 본성과 맨솔을 향해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붙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좌우하는 천랑성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왔다. 그 나라의 이름은 선경멸로, 의심의 땅과는 상당히 멀지만 지옥문 언덕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피해 병사들은 의심 병사들과 동맹 관계였다. 둘다 맨솔 사람들의 믿음과 충절을 의심했다. 그래서 그들의 왕자 디아블루스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 적격이었다. 디아블루스는 두 나라에서 맨솔을 공격할 용사 2만 5천 명을 모았다. 1만 명의 의심 병사들과 1만 5천 명의 피해 병사들을 몇 명의 장군이 지휘했다. 이번에도 불신앙경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의심 병사들은 지난번 출정한 디아볼루스 군대의 7명의 장군들 중 다섯 장군의 지휘를 받았다. 바알세불 장군과 루시퍼 장군, 아폴리온 장군과 레기온 장군, 케르베로스 장군이었다. 다른 장군들은 참모와 기수로 임명됐다. 디아볼루스는 맨솔과의 지난 전쟁에서 패주한 의심 병사들을 주력 병력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전투병의 수를 늘리고 수세에 몰렸을 때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병력에 포함시켰을 뿐이다. 하지만 피해 병사들은 전적으로 신임했다. 모두가 지금까지 혁혁한 전과를 세운 형편없는 악당이었기 때문이다. 피해 병사들은 가인 장군, 니므롯 장군, 이스마엘 장군, 에서 장군, 사울 장군, 압살롬 장군, 유다 장군이 지휘했다. 가인 장군은 각각 열광하는 피해 병사와 분노하는 피해 병사로 구성된 두 개의 부대를 맡았다. 깃발에 그려진 인장은 살인곤봉이었다. 니므롯 장군은 침략의 피해 병사 부대와 압제의 피해 병사 부대를 맡았다. 문장은 피해 줄인 거대한 사냥개였다. 이스마엘 장군은 조롱하는 피해 병사 부대와 비웃는 피해 병사 부대를 맡았다. 깃발에 그려진 문장은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을 조롱하는 자의 그림이었다. 에서 장군은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앙심을 품은 피해 병사들을 지휘했다. 다른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은 피해 병사들도 장군의 지휘를 받았다. 야곱을 살해하려는 자의 모습이 그려진 깃발을 군기로 삼았다. 사울 장군은 근거 없이 질투하는 피해 병사와 사악한 분노를 뿜어내는 피해 병사를 지휘했다. 깃발에 그려진 문장은 무고한 다윗에게 던져진

0: 세계에 피 묻은 창이었다. 압살롬 장군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나 친구도 죽일 수 있는 피의 병사들을 이끌었다. 문장은 아버지를 추격하는 아들의 그림이었다.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팔 수 있는 피의 병사와 입맞춤으로 친구를 배신할 수 있는 피의 병사는 유다 장군이 이끌었다. 문장은 은전 30개였다. 디아블루스는 지금까지 확실한 전과를 올린 피해 병사들을 전적으로 신임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 병사들은 경비견처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심지어 왕중의 왕도 공격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피해 병사의 합류를 디아블루스가 그토록 반긴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우주에서 임마누엘을 쫓아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디아블루스는 말했다.
1: 그렇다면 맨소울에서도 그를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오.

0: 서울시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잭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안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한 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 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 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 번 만났으면 뭐 베프죠. 네.
0: 아,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0: 네네,
1: 있습니다.
0: 네네. 네.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1: 칭찬인가요?
0: 네, 자매님 우리 네. 그 여성분들한테 네.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되게 밝고
1: 아, 네. 네,
0: 뭐 그 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유쾌해지신 네.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 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사역지를 네.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아, 네, 맞습니다.
0: 네. 어떠신지.
1: 작년 12월부터 네.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네.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봅니다.
0: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1: 네.
0: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네.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1: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 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네. 하고 있어서 네.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그 DNA 미니스트리라고
0: DNA
1: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네.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을 네. 함께 섬기면서 또 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네.
0: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1: 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예, 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0: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 한번 초청을 받아서 네.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1: 예. 그러니까
0: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 수 없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네. 보면서 예. 자라왔고 또 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저희 거기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 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냥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0: 네네.
1: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0: 네.
1: 생각해봤는데
0: 네네네.
1: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아마
0: 네.
1: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0: 네.
1: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0: 네.
1: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0: 아, 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아니, 뭐,
0: 과분합니다. 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네네,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네.
1: 되게 즐거워 보여요.
0: 네, 너무 즐겁습니다.
1: 그 목사님, 그 네.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0: 아, 네네. 부럽습니다. 네.
1: 아, 왜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0: 네.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뭐, 한 곡 쳐보라고.
1: 아, 한번 쳐보라고 해야 되는 네.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0: 네네.
1: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시는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0: 네네. 네. 아,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1: 네.
0: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1: 네.
0: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1: 너무
0: 좀,
1: 반응이
0: 좀 잘하고 그렇죠.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1: 예.
0: 있는데 그냥 저랑 레퍼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오. 네.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이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1: 인내심.
0: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 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1: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0: 네.
1: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이렇게 타고 한 걸 보면 모든 그냥 내추럴 본 뮤지션이 아닌가.
0: 아, 너무 라는. 감사하죠. 아니, 부끄럽습니다.
1: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0: 네,
1: 저는
0: 네.
1: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0: 네.
1: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0: 아니에요.
1: 당신이
0: 네.
1: 그런데 근데 보면은

0: 그래서 저는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아니더라도 발성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래식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1: 아, 저희,
0: 네.
1: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1: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네티스트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0: 당연히
1: 그런데,
0: 있는 것
1: 제가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0: 같아요.
1: 대학원을 collaborative art라고,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튼 적이 있었어요.
0: 상당히 큰 변화인데.
1: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그때 레슨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한 뭐, 6개월?
0: 3개월만?
1: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그 성악 발성?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 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발성에 많은, 이게, 턴오버가 되었어요. 턴포인트가 되었어요.
0: 그거 3개월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습득한다는 게.
1: 엑기스만 이렇게.
0: 아무리
1: 수박
0: 엑기스,
1: 겉핥기처럼.
0: 아니, 그렇게
1: 잘
0: 얘기하기에는.
1: 알지는 못합니다.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1: 네.
0: 그,
1: 저 아는 것 같아요.
0: 그 1등한
1: 그, 나의 하나님을.
0: 찬양도 했었고,
1: 네.
0: 아이자 61 그
1: 네, 그
0: 앨범에서
1: 찬양이에요. 네네네.
0: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1: 그래요.
0: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1: 한번
0: 그래서
1: 너무 만나 뵙고
0: 약간
1: 싶다.
0: 둘이가 오버랩이 돼요.
1: 네. 만나 뵙고
0: 목소리도
1: 싶다.
0: 약간 비슷하고.
1: 그래요. 오.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0: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만나긴
1: 그래요.
0: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다음에 만나면 꼭제 이야기 해주세요.
0: 예, 한번 둘이 만나면 되게
1: 네.
0: 재밌는 작업을 하실 수 있을
1: 그러게요.
0: 것
1: 네.
0: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셸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1: 네네.
0: 유튜브를 통해서
1: 네.
0: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1: 아,
0: 진짜
1: 거의, 네. favorite 셋리스트에 항상
0: 아유,
1: 올라가 있죠.
0: 감사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직접
1: 네네.
0: 만나보니까
1: 네.
0: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시기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마음
1: 네.
0: 먹을 때.
1: 아, 그런가요? 네.
0: 최근에
1: 네.
0: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 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는 이제 파트로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한 1, 2주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0: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 무서운 세상이네요.
0: 아무튼,
1: 네.
0: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이제 파타임에서
1: 네.
0: 풀타임으로 하는
1: 아,
0: 거잖아요.
1: 네.
0: 그럼 뭔가 마음가짐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예.
1: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0: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안 하세요, 혹시?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1: 네.
0: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1: 아,
0: 가능하지만.
1: 네네.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빨리 써야겠네.
1: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0: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보니까
1: 네.
0: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1: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의 I가 이제 막 거의 100%,
0: 극아예요?
1: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0: 전혀
1: 네.
0: 상상이 안 되는.
1: 습득된 이제
0: 잘했어.
1: 네.
0: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0: 체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아유, 되게 아닙니다. 압도하는 네. 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네. 그리고 만났을 때도 네.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업텐션을 네, 가지고 네, 말씀하셔서 네, 네. 저는 당연히 성격이
1: 아, 네.
0: 차장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그죠. 인도를 네, 하잖아요. 네.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1: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데려와서 뭐 누워 있든지 뭐. 네.
0: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었다.
1: 네.
0: 네. 예. 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 곡 좀, 네. 또 한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1: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 할까?
0: 많이 궁금해 하세요.
1: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0: 에이.
1: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비전이라는 곡을 비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예, 예.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 했는데 막 보좌가
0: 무슨 말이지?
1: What is 보좌? 이러면서
0: 네. What is 보좌?
1: 해서 막 제가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네. 저의 그 막 그 20살 때 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0: 곡이에요. 네. 예. 오미실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부르신 보좌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0: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 지도 얼마 안된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익숙하고, 원래는,
1: 그죠. 네,
0: 네,
1: 모태
0: 어렸을 때.
1: 신앙인데 이제
0: 네,
1: 성당에서. 네.
0: 성당에서부터.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1: 네.
0: 거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1: 그러게요.
0: 하다 보니
1: 네.
0: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1: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조수
0: 남가주 사랑의
1: 네,
0: 교회.
1: 남가주
0: 와.
1: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금 여기 서초 사랑의 교회에 계신
0: 아, 계세요?
1: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 주셔서 저는 뭐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싱어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0: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1: 당시에?
0: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네. 너무 이 교회는 뭐지? 하면서 빨간색 카페트 막 와, 팔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네.
1: 왜요? 옷차림 때문에?
0: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네,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네.
1: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셸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0: 맞아요. 네. 네.
1: 사실 보통 우리 찬양 사역 저 같은 경우는 네.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0: 네.
1: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 다 네. 이렇게 좀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좀 버거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세워져서 저는 되게 힘들어했던 뭐 그랬는데 우미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나는 뭐
0: 네, 자유분방했죠. 네, 네.
1: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한국교회 상황들이나 이런 시선이나 네. 이런 거 상관없이 잘 이렇게 네. 하나하나 빚으셔서
0: 네.
1: 지금의 우미셸 목사님이 된 게
0: 아직 멀었습니다.
1: 네.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네, 네.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네.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0: 네 너무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가 한국에 온 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주시고
1: 우리를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0: 특별히 특별히 저를 해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 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 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1: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 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0: 네.
1: 약간 전투적인 입장이 많았어요.
0: 네네네네.
1: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요즘은 우리
0: 네,
1: 여성
0: 진짜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1: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0: 맞아요.
1: 네, 우리 목사님을 네. 비롯해서 다 여성분들이 서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0: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1: 없었죠.
0: 않았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영상 네, 많이 봤었고 네.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윤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활발하게 네.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전운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 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 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지 않나.
1: 그 음악적인 네.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0: 맞아요.
1: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네.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네, 쓸 때는. 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네. 할 때는 네.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 네네.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을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를, 네,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네네네.
0: 그래서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맞아요. 여성분들이. 네. 인도할 때 그. 네. 키를. 네. 편애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네. 소견입니다.
1: 네.
0: 뭐.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0: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네. 앨범 계획이. 네.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1: 네,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0: 욕심이 없다라고 본인이. 네, 그런 얘기를 해버려서.
1: 네, 제가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0: 잘 구슬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1: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 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먹어봐 하면 저에게 떠먹여 주신다면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네,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0: 또 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 또 압니까?
1: 아, 알죠.
0: 여태까지 그렇죠. 하셨듯이. 네.
1: 그래서 그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 그 러빔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그거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0: 그래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네.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네. 떠먹여 주시지 않을까.
1: 입을 크게 벌려보겠습니다. 네. 예.
0: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니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1: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진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0: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1: 아 기도 제목?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네.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그래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단일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그것도 이렇게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네
0: 이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기 네,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1: 네,
0: 분들이에요.
1: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네.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0: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1: 맞습니다. 네, 네.
0: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1: 아멘. 네.
0: 아유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1: 아유,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야 네. 너무 감사드리죠.
0: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네. 개인적으로는 같이 해보고 싶어서
1: 너무 좋습니다.
0: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 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아이들의 찬양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통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Water Frien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Isaiah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LG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여수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나같이 고아이며 나같이 아들 된 자가 있을까?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R 극동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출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규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공격을 중단하고 경제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배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 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천 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 정부에 할당량을 내려 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

수로 주입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이윤을 남길 여지가 적고, 여러 업자가 비슷한 차량을 들여오면 판매 경쟁까지 벌어져 수익성이 더 낮아진다고 하는데요. 차량 수입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신차 한 대를 들여오는데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 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등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2도, 세종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모두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0도로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25도 선으로 시작해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함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폐업.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그램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 무늬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은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맘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라는 코너가 있어요.
0: 예.
1: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 한 줄 한 줄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은 그리고 나누고 싶은 찬양의 한 소절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예.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 그 마음이 더 뭔가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1: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0: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1: 그렇죠. 예.
0: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그 저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 때
1: 네.
0: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1: 아.
0: 그렇지만 정말 이 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1: 아.
0: 예.
1: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네,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0: 예.
1: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0: 예.
1: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0: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1: 영화도 안 보시고.
0: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 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1: 네.
0: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1: 그래서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예.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0: 예.
1: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0: 예.
1: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0: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1: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0: 예,
1: 가면은.
0: 그렇죠. 아니

0: 한국당도 들었지만 한국당이 어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1: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0: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 그럴 거 저 생각도 못 했고.
1: 도시인데.
0: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당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1: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0: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 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예.
1: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 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0: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예, 해가면서 어긴 왔습니다. 근데.
1: 딱 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힘드셨으면.
0: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1: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0: 그렇죠. 결국에는, 예.
1: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1: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 공항이잖아요.
0: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1: 만개한 꽃들이 예.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0: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1: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0: 예.
1: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그 이제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 딱 붙잡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딱 붙잡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계속 생각한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한국분들의 그 세금과 후원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1: 네.
0: 저희 둘만 3구까지 도착하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1: 네.
0: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네.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남한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미해야 될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달 9월의 첫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름 대지는 여전히 달구어져 있지만 마침내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내내 성령의 기운을 흡족히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열매도 넉넉히 주실 주님을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게 전부 몇 절까지 있냐면 저 뒤에 보시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 은혜로운데 읽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16절씩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119편 여기 보시면은

문단을 구분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9절에 시작하고 17절에 시작하고 그다음 25절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락에 8절씩 구별이 돼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8절씩 구별이 돼서 176절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76 나누기 8을 해야죠. 그러면 22절이 되죠.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이 시작되는 게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 우리로 하면 이제 A에 해당하는 단어죠. 알렙, 베트. 이게 꼭 처음 시작하는 게 A, B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린 나이가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순서 같아요. A, B, C, D 해당하는 게 알렙, 베트 이렇게 해서 김멜, 달렙 쭉 가고 맨 마지막 절까지 총 이 알파벳이 몇 절이냐? 22절, 22개입니다. 22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각 성경 구절은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쉐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복이 있으며 시작하고요. 9절 청년이 이거 할 때는 또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6절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5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07편에 보면 제5권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 5경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제5권부터 제일 끝까지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해당하는데 제5권의 핵심은 뭐냐? 땅으로부터 속량받은 백성들. 5권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대적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셔서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온 땅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삶, 귀한 삶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시편 119편에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찐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편 119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시편에는 종종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가 나오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고 그 다음 자리에 앉아버리죠. 따르다가 서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를 따라서.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아니하고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한다. 이게 묵상한다라는 건 밑에 나라주 3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리는 소리로 계속 반복하면서 나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사람이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뭐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명하고 진동하도록 하는 즐거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9편을 묵상합니다만 100을 뺀 19편을 보면 여기도 이런 복을 또 이 얘기를 합니다. 19편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송시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읊조리다 보면 나를 소송시키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 율법 또 8절에는 교훈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러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길 원하나이다. 여기 묵상이 또 나오죠. 묵상은 뭐냐? 여기도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달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 내 안에 진동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고 너무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복된 길을 선택하고 놓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 길을 가야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이게 온전하다라는 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 내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기 이제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스승이라는 의미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도해주는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주는 그 말씀 이게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은 아니 막 억지로 지켜야 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약성경에 많이 부각됩니다만 원래 이 율법의 의미는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안내자, 길잡이, 스승의 의미가 있죠. 자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또 공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 증인으로서 서시는 것, 이게 증거이죠, 증거. 여러분, 우리 그 구약성경의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궤라고 그러죠, 증거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뭐라 그러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왜 이걸 증거궤요 증거판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그 안에 넣어놓으셨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 증거궤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 그래서 2절에 이 증거들,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 그다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지키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또 전심으로 이걸 통해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다음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그러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얘기하느냐? 주의 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밑줄을 하나씩 그으시면 좋죠. 율법, 증거 2절에 그다음 3절에 주의 도, 4절은

아, 법도. 이 법도라는 건 뭐냐? 여기 주의 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주의 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 도라는 게 길도자를 쓰니까요. 그 길로 가야 되는, 이 길을 따라 굳게 가는 게 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이 법도라는 건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제 임무와 의무를 맡길 때, 의탁할 때 이거를 이제 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된 길을 가기 위해 마땅히 의탁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라는 거죠. 법도. 자, 그 다음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율례라는 말은 이제 호크라는 말인데, 우리 이 율례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돌에 새긴 글을 율례, 이렇게 호크라고 얘기하죠. 돌에 새기는 글. 이 돌에 새겼다는 건 뭐냐? 변경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과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례는 내 가슴팍에 새겨서 마땅히 내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님 잘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서서히 놀라운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표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막 어떨 때는 벌떡벌떡 깨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은 뭐냐?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지 사람들에게 시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자 하나님의 뭘 배웁니까?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결정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가 올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찌르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뭐냐? 나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자, 이 율례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5절에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킬 텐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기자가 다윗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그래서 9절에 이제 배트에 시작하는 게 또 나오죠. 9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자, 앞에 1절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했죠.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9절에는 두 번째로 그러면 청년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나는 그럼 이 복된 길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특별히 여기 청년은 열정이 있고요. 욕구가 많고요. 유혹도 많은 존재죠. 청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 처음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은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는 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유 말씀이고 뭐고 몰라 하고 다 제쳐놓고 맘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1절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나? 내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새 언약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마음에 둔다고 그러죠. 마음에. 마음에 할 대를 행하는 겁니다. 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율례들을, 규례들을 다 선포하고, 그 다음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이 많으면 즐겁죠. 좋지요.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플 수 있지만, 웬만큼 있으면 즐겁죠. 그런데 즐거워함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이전에는 물질이 정말 즐겁고 좋고 전부인 것 같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점점 그게 다가와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여기도 보면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읊조리며 특별히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여기서 시아흐라는 말 1편에는 그 하가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늘 기쁘게 내 안에서 막 흘러 넘치는 이거를 말하죠. 늘 기쁘게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는 말씀이 답인데 그냥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사는 자를 성경은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그 복된 길을 따르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9월의 첫날 아침에 가을과 함께 선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이 한 달을 더욱 담대히 더욱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지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 있는 9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재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태풍과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태풍이나 호우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미리 파악해두고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은 미리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실내에서는 창문과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집 안팎의 전기시설은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만지지 않습니다.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공간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이동식 가옥이나 간이구조물, 지하실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단단한 건물로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립된 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물가를 건너지 말고 긴급 신고번호 119, 112에 전화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태풍과 호우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몹시도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드디어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시원해진 느낌이 들지요. 물론 한낮에는

여전히 너무도 더워서 에어컨 있는 것만 찾고 있는데요. 여러분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병환 중에 계시거나 몸이 약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 또 그들을 간호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인류가 발전하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이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한 날씨와 자연재해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끝없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많은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깊이 알고 또 바로 알아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나누지요.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세상은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처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언제 어떤 위험이 우리를 짓누를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있지 않으면 그 많은 위협 속에서 늘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질 뿐이지요. 하나님의 평안의 날개가 우리를 감쌀 때, 주의 천사가 보호하심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으로 잔잔해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369장, 새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요.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고 아무 일 없는 듯 보이는 사람도 그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문제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타인에게는 별일 아닌 문제가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협이나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하지요. 진정한 평안이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동함이나 불편함이 없고 또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평안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지금보다 더 가까이 가십시오.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요.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함을 깊이 깊이 나누는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마지막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달 9월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백일 현악단의 연주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는 그가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이었던 1973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 집회에서 처음 만나 기도해 준 후 50여 년 동안 신앙의 동역자로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79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추진에 대해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차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주일인 그 다음 날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카터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차 회담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박 대통령에 대한 덕담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에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박 대통령에게도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주둔이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고 카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차 안에서 약속대로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문안 교회 찬양대가 불러준 곡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전능의 하나님 바리톤 조윤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5년에 대장암 사기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간으로도 이제 좀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3번, 한 10시간씩 한 3번의 수술을 이렇게 한 거죠. 5년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항암이 이제 3월에 끝났어요. 모든 말씀 하나, 찬양 하나하나가 다 위로가 되는 거였죠. 저한테는.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이제 큰 힘이 됐죠. 정말 저에게는 가족보다 위고 하나님이 최고지만 그 다음이 극동방송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정말 생활의 모든 거죠. 지금 현재에도 그냥 늘 틀어놓고 그냥 집에서도 그냥 듣든 안 듣든 늘 틀어놓고 있어요.

0: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정말 말하기도 너무 벅차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도 정말 그 순간순간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니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더라도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24시간 정말 심은 큰 힘을 얻으면서 극복하길 바라고 원하지요. 제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로서 일원이 되어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길 바라고 내가 또 봤잖아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저 또한 정말 선교사로서 참여할 거를 다짐할게요.
1: 오늘도 울산 극동방송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고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와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징조를 미리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려는 두려움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의 경고는 공포나 위협이 아니라 다가올 나를 미리 준비하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염려와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뚜렷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조의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종말의 고백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을 의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종말을 생각하면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가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시시하게 보이던 것들이 귀하게 보이기도 하죠. 죽는다고 생각하면 큰 집이나 높은 지위도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다 용서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인생, 소중하고 진지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하고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심판의 날, 두려운 종말의 날이 아니라 생애 최고의 만찬의 날, 인생의 클라이맥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영원히 살 장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소중하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 참된 즐거움과 형통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고 언제든 종말이 찾아올 수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깨어 살아가야겠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가장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22절에 모세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서 11조는 단순히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3절이 참 특별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라고 해요. 우리는 11조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그저 손해본다는 생각부터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누리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떼어놓으면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꿈이며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구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라고 합니다. 한번 십일조를 드렸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지요. 돈 문제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기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까지 거리가 너무 멀고 가지고

대답을 요구하며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길까지 마련해 주십니다. 26절을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고 해요. 소나 양도 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결론은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십일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요. 내가 움켜쥐어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나눌 수도 있고 즐거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일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히 누리는 훈련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소득과 재산, 자녀와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셨음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주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십일조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레위인을 말씀하실까요?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서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았기에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 까닭이지요. 그렇게 백성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을 보면 3년마다 드리는 또 다른 십일조가 나옵니다. 이 십일조는 성소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각 성읍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면 레위인뿐만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고 객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이며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을 것을 조금 나누어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9절을 보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해요. 배고픔만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먹여 만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십일조의 완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면 나눌게요가 입에 배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나누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넘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복이에요. 받은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범사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이고 배부르게 해야 할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나는 받을 사람에게만 잘합니까?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냅니까? 십일조를 드리기 아까워한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나누겠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돈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 십일조를 내는 게 아까웠어요. 가끔 교회에서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굳이 십일조까지는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수많은 날짜 중 이날 이 본문을 제게 주셔서 묵상 간증을 쓰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저의 욕심과 불순종을 회개했어요. 십일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를 위해 주신 귀한 명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생각해보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제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에요.

0: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복으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유익과 편안함만을 추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변의 힘든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보는 적용부터 해볼게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이웃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침에 가족과 함께 큐티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습니다. 짜증나고 화날 때 잘 참아보는 감정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감정의 11조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꼭 그렇게 적용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돈을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억지로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참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범사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 힘으로 벌고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며 움켜쥐고 살 때가 많습니다. 드리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더 많이 쌓으려는 욕심도 있습니다.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감사히 누리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소외되고 연약한 이웃에게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하고 그 시온을 나타내는 언유법, 1절에 보니까 성산,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 특별히 오늘 시편 87편의 핵심이 되는 거기서 낫도다, 거기서 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세 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에는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시편에 시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조사를 해봤더니 시편에만 38번 나오고요. 성경 전체로 따지자면 158번이나 시온, 시온성, 시온산,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 넘어가도 마태복음을 비롯한 요한계시록까지 드문드문 7번씩이나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도 있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또 어떤 찬양이겠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보험성가는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고 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송가에 또 말씀에 또 여러 군데에서 이스라엘에 가면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 사진, 시온산, 저게 바로 시온산인데 저기 높이가 한 780, 790 정도 되어지는데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지만 예루살렘 자체가 해발 750 정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그러니까 시온산은요, 그냥 뒤에 언덕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악산 단풍 보셨습니까? 설악산 단풍 좋죠.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은데.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 로키 산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풍이 또 끝내주거든요. 로키 산맥처럼 또 설악산처럼

높은 산도 아니고 또 아름다운 단풍산도 아니고 그냥 나지막하게 있는 그 시온산인데 왜 저렇게 시온을 강조하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거기에 역사가 묻어 있고 신앙의 뿌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시온산의 뿌리는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 수학 등식을 이야기한다면 모리아산 이꼴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하고 시온산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에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찰떡이 맛있어요? 은절매가 맛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양, 서울 같은 말이죠? LA, 로스앤젤레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기지 말고 모리아산하고 시온산은 같은 산이고 같은 곳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저기가 시온산이고 모리아산이거든요. 이런 모리아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아들 죽는 거 차마 못 보겠다. 차라리 내 아들 죽일게 라고 하는 십자가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한 양, 순양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그러니 여러분, 모리아산은 무엇을 가리키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시온산이 또 어떤 산인가 하면요, 다윗시대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곧 시온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다윗이 한때 교만해져 가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인구를 계수했지 않습니까?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가지고 전염병을 내리는 바람에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이 백성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었을 때, 그때 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당신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시오 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값 있는 제사를 드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단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을 멸하게 해주셨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죄의 용사를 가리키고 죄가 은혜로 바뀌는 그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모리아산이 시온산이고 두 번째는 뭐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시온산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솔로몬의 성전, 거기가 시온산, 거기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시온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이 시온을 성경에서도 찬송가에서도 이름에서도 왜 곳곳에 시온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87편 말씀 보니까 시온이여 너는 아름답도다 영광스럽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성산이여 하면서 시온을 계속 노래하고 찬미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도대체 시온이 뭐냐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시온을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온, 그러면 첫째, 예수님, 둘째, 교회, 셋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이거로 바꾸었으면 100% 다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시온이에요. 시온이 뭐라고요? 첫째, 예수님. 둘째,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시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옆으로 잠깐 나가가지고

상상을 하나 해본다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1절에 보니까 이 시온성을 성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시온성, 시온산은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설악산이나 아니면 로키산맥에 비해서는요, 나지막한 언덕이에요. 아무 볼품도 없어요. 그런데 성산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뭐죠?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산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은 맥락 묻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잘났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납니까? 특별한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돈 많습니까? 부자입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거지없는 그냥 언덕이고 그냥 둔덕에 불과한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게 복음이죠? 또 하나의 복음은 뭡니까? 아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아예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성도라고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 직분인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영광스럽죠. 아름다운 직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요, 성도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카, 라고 하는 그때 성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 할 때 같은 성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성인? 여러분은 성인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출세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높은

여러분, 높은 산도 상관없어요. 거친 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좋은 곳에 살아도 괜찮아요. 나쁜 곳에 살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심지어 감옥이라도 괜찮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임재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요, 미국에서 목회도 잘하고 한국에서 목회도 잘하고 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있어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있어서, 그러나 형편이 좋고 나쁘고 그래서 나한테 전혀 상관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결국은 여러분, 형편이 문제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키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안 계시면요, 아무리 그냥 도로가 금으로 깔려 있고 문은 진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온갖 보석이 다 치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화롭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이 낙원이에요. 여러분,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뭐 간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터키라는 곳이 이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고 있고 핍박하는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 흘리기.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일부러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왜 성경 가지고 성경을 배포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성경 배포한 건 아닙니다. 그냥 내 건데 내가 있다가 그냥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있다가 예수 믿었네요, 이런 식의 성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터키가 만약에 선교사가 500명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500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요한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아흐만이라고 하는 터키 대학생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

입고 나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뜨겁던지 그 무시무시한 동네에서 노방전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여러분 끌려갔겠죠. 이 종교 경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가면 막 몽둥이 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흐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죽도록 맞아도 계속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스테반이야 스테반. 예, 그러니까 이 종교 경찰이 나중에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너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더니 아저씨, 저를 때린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위로하더랍니다. 어느 선교사님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을 쭉 설명하면서 천국은 정말 끝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금, 그렇게 비싼 금이 아예 도로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문은 수정이고 곳곳에 진주가 모든 보석들이 온 천지에 널려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가게 될 텐데 모든 성도들이 딱 천국에 눈 뜨는 순간에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는 거예요. 대박. 외마디 비명이에요. 대박. 대박이죠. 막 신천신지, 말 그대로 신천신지가 눈앞에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노? 대박이에요, 대박. 그런데 여러분, 그 황금보석도 대박이지만 진짜 대박은요,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안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 용서가 있는 곳, 평안 있는 곳, 평화가 있는 곳. 그것이 진짜 대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시온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우리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파격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에 앞에 1이라고 되어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관주를 보니까 그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애칭이에요. 애굽이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수아에 등장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 창녀 라합이 있죠. 그 라합은 저 은밀히 잘 모릅니다만은 라캅, 예, 이런 발음이고 라합은 애굽을 가리킬 때 애굽의 애칭이 라합이에요. 같은 한글은 라합이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앞으로 라합 나오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애굽, 이집트를 가리키는 건지 구분하는 것이 좋겠어요. 거기에 여러분 또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라고 되어 있죠. 하반절에 거기서 났다 할 때 거기서도 이라고 되어 있고 쭉 내려가니까 또 여러분 관주해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이요, 시온.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가 세 번 등장하는데 거기는 다 시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우리 생각을 뒤엎는 파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애굽이 누군가 하면요,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렇죠? 출애굽기 때부터 적이니까 애굽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바벨론 새로 떠오른 신흥 적이에요. 블레셋 이스라엘 서쪽에 있는 서쪽 적이에요. 두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쪽 적이에요. 그리고 구스, 예, 요즘 말로 하면 에티오피아인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는요 먼 곳에 있었지만 잠재적인 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유다 3대 왕이 아사 왕인데 그때 구스에 100만 대군 그리고 300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아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결단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 유명한 아사의 기도거든요. 그때 그 아사가 어떤 상황에서 그 기도를 했는가 하면 구스하고 에도피하고 전쟁할 때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애굽은 전통적이에요. 바벨론은요, 신흥적이에요. 블레셋은요, 서쪽적이에요. 두로는요, 북쪽적이에요. 구스는요, 잠재적인 적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자만의 하나님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대적들도 시온에서 났다. 다시 반복합니다. 시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시온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시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원수들 나라에도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열방,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이방도 사랑한다? 상상할 수도 없던 파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에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의아니 벙벙한 거예요. 이스라엘 복주시는 건 당연한데, 아니 애굽이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가 내 손으로 지었다고? 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 복주신다고?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절 넘어가서 5절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바벨론, 두로, 구스, 블레셋,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서 난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날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거기 있고 택한 백성이 거기 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도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사랑하십니까? 일본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슬림 사랑합니까? IS 사랑합니까? 테러범들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이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등록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이 제목만 봐서 목사님이 등록 못 시켜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등록시키시는 하나님 처음 봤네.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처음 봤죠. 오늘 여러분 시편 87편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등록시킨다고요. 등록. 누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섯 나라를 비롯한 열방 백성들을 등록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등록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말로 이 카타브라는 단어를 써요. 카타브. 이게 등록시킨다인데, 이 등록시키다가 원뜻이 뭔가 하면 어디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새긴다. 그럼 제가 가끔씩 가다 집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집회를 나가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요, 선교지에 교회 세운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름, 그것을 쭉 동판에 새겨놓은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새벽기도 40일, 100일 출석한 사람들 여러분 이름 새겨놓은 그런 사람도 봤고, 또 교회 지을 때 헌금 많이 하신 분들, 헌신 많이 하신 분들, 그 사람들 이름 새겨놓은 그런 교회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타브, 등록시키다, 등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열방에 자기 택한 백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명책에 새겨놓았다. 새기다. 카타브. 그게 등록시키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한 그림 들어가서 6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새기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수를 센다. 그래서 그 수를 센다. 여러분, 그 수를 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온다는가 하면 목자한테서 나온 단어예요. 목자가 여러분, 우리의 저녁에 양들을 다 이렇게 넣을 때 그냥 한꺼번에 다 들어가버리라. 누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아니라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를 다 카운트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없네. 양순이 없네. 양돌이 없네. 그러니까 그한 마리를 찾아 온 천지를 다 찾아다니고 낭떠러지까지 다 찾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수를 세시는 마음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고, 우리가 교회고, 거룩한 모임, 구원받은 자의 모임, 우리가 교회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우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가운데, 그럼 건물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 진짜 교회잖아요.
우리가 진짜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교회를 다른 말로 시작, 시온. 우리 교회가 시온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막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까지? 열방,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사명을 받았다. 복음 전파의 사명 공동체가 시온이고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맞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 덕목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성품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거 없는 사람은 교회 아니다. 이랬듯이. 화평함과 거룩함. 여러분, 스데반이 돌맞아 죽지 않습니까? 돌맞아 죽을 때쯤, 그 영혼이 떠날 때쯤 돼가지고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네 어서 오느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그때 스데반이 환하게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습니다. 잡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전의 기도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돌 맞는 사람, 돌치는 사람,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말이죠, 막 골이 박살이 나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이가 막 으스러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석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천사처럼 변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돌 맞는 고통보다 더 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 맞는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 또 하나는요, 지금은 몰라서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던지는 사람 중에서도 장차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변화되기 전에 바울, 그 대표 초동자가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예수 믿고 사도가 되고 결국 사도 바울도 어디 갔어요? 천국. 스데반도 어디 갔어요? 천국. 거기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 아는 목사님,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그 교회는 우리에게 같지 않아가지고 그 아버지 목사님을 많이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소식을 들으니까 아버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중에 목사가 들어 생긴 거예요. 그것도 같은 교단에서. 속으로 막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갈등이 막 됐답니다. 그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는데 내가 그 사람들 어떻게 보지? 이론상으로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하고 얼굴과 얼굴을 딱 대면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고,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니까 그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아버지 세대니까. 아이고 네 왔나 하면서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모든 미운 감정은 싹 사라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사람도 천국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 그 마음이 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시온으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 마음속에 화평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어떤 열방과 나라를 만날 때도, 여러분, 제가 몽골에 가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는 다르지만 같이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거의 한 70개국, 80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무슨 찬양을 부르는가 하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비전 찬양을 부른대 말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잖아요.

0: 우리 보좌 앞에 모였는데 각 나라와 족속 열방들이 한 군데 모였는데 정말 수십 개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 천국 아닙니까? 천국. 이게 천국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른 부름 받았다면 내 이웃, 심지어 나하고 지금 관계가 불편한 사람,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서 전하고 열방에 나가서 수많은 각 나라 백성, 족속들에게 예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때 몰이하게 되고 그 사람들은 춤을 추면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9월의 첫날, 여러분도 스케줄표에 9월의 일정을 적어보셨죠? 자, 저도 적어봅니다. 다음 주 70년 기념 미스바 특별기도회가 우리 서울중앙사 극동 아트홀에서 있고요. 또 회의도 있고요. 크고 작은 행사도 있고요. 추석 특집 생방송 이것도 넣어야 되고요. 주말에 교회 행사도 넣어야 되고요. 9월에도 스케줄표는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스케줄표를 이렇게 적절한 핸드폰으로도 기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셔요? 나의 일, 뭐 행사, 미팅, 운동, 시간, 모임, 약속 다 좋은데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빽빽한 항목들 사이에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가장 먼저 스케줄표에 기입되면 좋겠다. 구별된 시간을 거기에 기입하면 좋겠다. 다른 일정을 다 적고 나서 남으면 놓고 없으면 말고 하는 부스러기 시간 말고 가장 소중한 나의 영적 시간을 가장 먼저 스케줄표에 쓰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삶의 스케줄을 짜는 법을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니까요. 주님은 모든 우리 개인적인 일을 다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 우리의 스케줄표가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칸, 가장 먼저의 칸, 가장 소중한 시간의 칸에 주님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다이어리에 거룩한 메모를 기록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렇게 다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내 사역의 비결은 단순하다. 해가 뜨면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다. 내 스케줄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스케줄을 지배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효율성을 보면 바쁜 날일수록 기도 시간도 줄이고 현장으로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시간을 스케줄표에 남는 시간에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9월은요 내 힘으로만 버텨야 되는 고단한 9월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9월의 첫날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어떤 영적인 스케줄,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소통의 스케줄을 가장 먼저 적어보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소통의 찬양, 소통의 방송,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들리오 워십,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신데요. 이 시간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나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죠.

국악 워십 밴드였죠. 들리오 워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은혜로운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어떠세요? 저희도 이렇게 핸드폰에 스케줄표를 적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면은 다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예. 주님과 나만의 만남에 뭐 약속 시간이 잘 없어요. 다 우리 일. 우리만의 일을 다 이렇게 스케줄표에 먼저 기입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될 텐데 우리의 9월의 이 월별 스케줄표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빈 칸에 다 일을 다 하고 빈 칸에 그냥 이때 큐티해야지 뭐 이때 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뭐 써놓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우선으로 가장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또 이 9월에 여러분의 그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메모들을 기입하신다면은 야 이게 또 새로운 그럼 9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벌써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 오프닝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나만 읽고 끝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94님.

3619님, 3619님, 2766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이 시간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남기시고 또 함께 마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한 곡 듣고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진행합니다. 그 뒤에 또 터치유 더치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아주 반가운 목사님이신데요. 잠시 후에 찬양 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하시죠.

0: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 또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이 70주년 행사를 위한 또 응원들 또 기도들 모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대표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장양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아침 좀 짧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늘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0: 위원장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의 또 사역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1: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귀한 직책을 주셔서 그 정말 방송 선교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특별히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0: 네.
1: 극동에 있는 가족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멘입니다. 참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은 또 전국적인 부흥사시고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집회 사역들을 또 많이 감당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방송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목사님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또 지금은 네. 10월 17일에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네. 홈커밍 데이 행사를 저희가 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네. 또 목사님들을 대표하셔서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을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부흥회를 50년을 다녔어요.
0: 예.
1: 지금도 통합측 교단에 있는 그 부흥사들이 지금 명성수양관 원주에서 집회 인도하는 도중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0: 예.
1: 그런데 특별히 극동방송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꽤 많거든요.
0: 예.
1: 평양 사거리까지 이 극동방송이 쨍쨍하게 울려 퍼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너무 귀한데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0: 이야.
1: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큰 복음의 행사를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1: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뭐 축제 체육
0: 맞아요.
1: 또 거기에 먹거리 또 지풍에
0: 같은 그
1: 복음 집회 뭐 우리 극동의 최고 꽃이라고 하는 어린이 합창단
0: 예.
1: 그 수백 명이 또 와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축제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아마 한양대학교에 몰려오면 자리가 어떻게 있으려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겠나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전파 선교사로 뛰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이야, 이거 뭐 누가 들으면 저기 목사님 거의 사장님처럼 이렇게 강조를 아니 목사님 근데 지금도 뭐 지금 집회 현장에 계시고 뭐 이렇게 바쁘신데 네. 그런데 다음 달에 정말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귀한 네. 또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1: 예, 사실은 그 3년 전에 송자경 사모 저와 같이 사는 사모가
0: 예, 사모님 예.
1: 그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폐가 좀 안 좋다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0: 예.
1: 그런 겪었는데 그때 그 힘들면서 사모가 저한테 제안한 게 내가 언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자 이래가지고 3년 전부터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전국 있는 사모님들을 예.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모 무료 세미나를 열자. 그래서 우리 부부의 그 자비량으로 그걸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는데
0: 야.
1: 이번에가 7차입니다. 7차.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많이를 모집을 못해요.
0: 예.
1: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쾌적한 분위기라든가
0: 그렇죠. 잘 섬겨야 되니까 잘
1: 섬겨야 되니까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을 하나님이 세워주게
0: 예.
1: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모님들을 위한 힐링할 수 있도록 정원뜰도 만들고 또 황토길만 맨발 걷기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뭐 그래서 저희 사모 세미나의 특징은 그 많은 강사들을 세우지 않고요.
0: 예.
1: 그들끼리의 그 속에 있는 마음에 그 있는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풀고 그 위로받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로 많이 드려요. 그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를 이제 그만하기로 너무 힘들어서 결심을 하고 사모 세미나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용기 있게 새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는 그런 편지도 여러 번 받고 있어요. 그래서
0: 예.
1: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0: 아이고, 참 우리 사모님.

0: 사역들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섬기시는데, 아니 참 그런데 이 사역들을 자비량으로 뭐 회비도 무료고, 제가 보니까 뭐 선착순 100명이고, 그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날짜는 언제 하는 거예요?
1: 금년에는 10월 26일 월요일 날 11시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데요.
0: 예.
1: 그래서 월, 화, 수, 26, 27, 28일 날 점심 먹고 헤어집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 2박 3일 동안을 10월 26, 27, 28일 날 하는데, 선착순인데 조기 마감이 빨리 돼요, 저희는.
0: 그럴 것
1: 벌써
0: 같은데요.
1: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방송의 이력이 얼마나 큰지, 극동방송만 가면 그딱 내는데도 금방 차버려요.
0: 예. 오늘 다 마감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우리가 7끼 뷔페로 다 대접하고, 그들에게 가실 때 조금 여비도 드리고, 또 선물도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해서 선물도 뭐한 보따리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몇년 동안 교제도 하고, 그룹도, 소그룹도 만들고, 자기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0: 예.
1: 그거 보면서 보람을 참 많이 느끼고 하는데, 사실은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우리 일산 든든한 교회, 제 원로 목사인데 거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요.
0: 예.
1: 031-977-8383. 031-977-8383. 그래서 이 접수를 받으니까 빨리 신청하면 좋고요.
0: 예.
1: 지난번 11월 달에 봐도 어떻게 아는지, 이 극동방송이 외국까지 전파가 되나 봐요.
0: 와, 그럼요.
1: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오셨고, 일본에서도 사모님이 오시고,
0: 야.
1: 미국에서도 오셨어요. 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0: 와.
1: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이 사모님들이 오셔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번 7회는 한번 오셨던 분들은 안 모셔요.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전국 사모님들을 모시고
0: 그렇죠,
1: 싶어서.
0: 또.
1: 그리고 이제 한 4차 정도 지난 날, 이번에 5차 끝나고 6차 때도 홈커밍 데이 돼갖고, 그때는 이제 자꾸 오고 싶어서 전화 오니까 한번 왔던 분들만 또 접수받아서 홈커밍 데이를 한 150명 했고요.
0: 네. 야, 하여튼
1: 그게
0: 뭐.
1: 좀 아쉬운 건 있어요.
0: 하여튼 목사님 그 목소리예요. 하여튼 그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더 많은 사모님들 섬기고 싶고 더 꾸준히 섬기고 싶고.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지금 이렇게 아주 완쾌가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꾸준히 했다는 게 저는 그것도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1: 사실은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이 복음 전파, 이 극동방송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0: 예.
1: 이번에 사실은 체험했어요. 제가 1년 한 8개월 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험하다고는 담도암, 췌장암보다 더 무서운 담도암에 걸렸어요. 그 담도암은 많이 살면 3개월이고 거의 사는 분이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삼성의료원 병원으로 이송 갔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닥터들이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랬고, 저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어요.
0: 예.
1: 그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고,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지사를 통해서, 막 방송을 통해서
0: 맞아요. 그때 기도
1: 기도 요청이
0: 기억나요.
1: 아마
0: 예.
1: 전 지사에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가갖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는 그 어르신이,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근데 지금도 그 기도 내용이 김장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아침 6시에 거의 2년 동안 지금도 전화로 기도해 줘요, 저한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0: 다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 하나님, 장양이 목사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세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저를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안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이 과정을 얘기하는

0: 지금 집 붕괴하면서 이 과정을 얘기하면 다 울어버려요.
1: 예.
0: 사실은 이 간증하면 정말 울어버립니다. 사실은 이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도 간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9월 이번 달 20일부터도 그 부산 덕전교회라고 통합집권이 4차 집회를 가는데
1: 예.
0: 그 작년에 집회할 때도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받고 치료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번에 1년 만에 4차 또 집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주 전에 삼성의료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1: 예.
0: CT에서도 간이고 장기에 조금 쪼만한 것도 암세포가 안 보인다.
1: 야, 할렐루야.
0: 그리고 그 암 수치가 있어요. CA19-9라든가
1: 예.
0: 그런 그 피검사 전체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아멘.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1: 참, 목사님, 저기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네. 우리 장양희 목사님이 전국에서 지도 집회를 하시고 또 이런 치유의 간증들 또 치유 사역도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저희가 방송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0: 네.
1: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 3호 세미나 정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31-977-8383번 결론은 일산 든든한 교회로 극동방송 신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산 든든한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전화번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산 든든한 교회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0: 예. 극동방송 모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축복이지만
1: 예.
0: 또 특별히 전파 선교사가 있어요.
1: 아멘.
0: 그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그 물심 양면으로 기도로 물질로 돕는 분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간접적인 선교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들 축복하고요. 주님이 아마 큰 보상을 해주실 시편 38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1: 아멘.
0: 방송 여러분 힘내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시고 은사로 충만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참 열정적인 목사님. 참 그 어려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귀한 또 목회자 3호 세미나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송자경 사모님 그리고 우리 네. 장양희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장양희 목사님 전화 인터뷰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1: 자, 여러분 오늘 든든한 교회 연락처 이거 궁금합니다. 저도 3호 세미나 좀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제가 문자로요. 여러분이 3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 끝난 뒤에 교회 연락처하고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좀 참여가 더 쉽겠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3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면 뭐 신청된 건 아니고요. 제가 교회 연락처를 탁 메모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3호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터치유 진행합니다.

0: 터치유
1: 더치유
0: 터치유 더치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하나님께 선물해 주신 9월의 첫날입니다. 이 9월의 첫날 예정 PD님
1: 네
0: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이 달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는 건 예. 언제나 설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9월의 첫날에 스케줄표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하는 우리 서로만의 그 내가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먼저 좀 적으면 좋겠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했거든요?
1: 달력이 빼곡한데 주님과의 시간을 좀 놓치진 않았었나 생각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럼요.
0: 네. 자, 오늘 터치유 더치유. 아, 이제 9월 첫날이어서요. 여러분, 여름입니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1: 이제는 뭐 가을입니다. 가을이죠.
0: 덥긴 한데. 네.
1: 그러나 덥긴 하지만
0: 가을입니다라고 네. 할 거고요. 예정 PD님 저희가 좀 광고할 게 터치유 더치유를 우리 8월 한 달 해 봤단 말이에요.
1: 네.
0: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1: 많은 분들이 참 기다려지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많이 고백해주고 계시는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획을 한 게 고정 코너로 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 코너를 하기로 했죠?
1: 화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죄송합니다. 화요일. 오늘 제가 이렇게 예. 또 9월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튜스데이입니다.
1: 네.
0: 화요일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
1: 찾아뵙겠습니다.
0: 아, 참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정말 함께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0: 예. 자, 9월 이제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아시겠지만 짱짱 성경 암송이 또 다음 주부터는 진행될 텐데요. 우리 박지혜님, 전순자님 잘 들어오셨고 히아스토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터치유 더치유는요. 아시겠지만 실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심방하는 시간입니다. 찾아가서 홀로 외롭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9월의 첫날에 병원으로 함께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에 사랑하는 우리 아침방송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1초라도 기도해 주시면 내 힘 혼자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코너 이름처럼요. 오늘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를 기대하면서
0: 예.
1: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0: 인사해볼까요?
1: 목사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목사님. 자, 오늘 줌 영상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 할렐루야.
0: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죠.
0: 맞습니다. 터치유 더치유 오늘
2: 네.
0: 정말 이 코너의 이름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2: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0: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1: 예.
0: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건 그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시작처럼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요. 또 병원을 신방 갈 많은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2: 네.
1: 다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동일한 사랑의 마음일 텐데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목사님도 아픔을 있으셨던 목사님도 아프셨었고
2: 경험이 있기
1: 해보셨던
2: 때문에.
1: 그
2: 네.
1: 경험으로
0: 맞습니다.
1: 참 그 환우들을 보면 동일한 그 마음 이렇게 아프시겠구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죠 목사님?
0: 예, 제가 한 3, 4년 전에 이제 지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갑상선암 말기에 이제 판정을 받고 뭐 착한 암이라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수술 이후에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 업다운이 심해서 한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의 능력이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한순간순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아멘. 네. 좋아요. 오늘 그 목사님의 먼저는 짧은 응원의 칼럼, 응원의 말씀을 듣고 환우분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0: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 새들 중에 가장 이제 새 중에 왕 중에 왕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어린 그 새끼 독수리를 그 솜처럼 따뜻한 엄마의 깃털에 이제 잘 양육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이 엄마가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둥지를 확 밀어버리면 어린 새끼 독수리는 정말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뭐가 잘못됐나? 엄마가 정말 미쳤나? 그럴 만큼 그냥 한없이 절벽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미 독수리는 끝없이 그 새끼 독수리를 계속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쳐서 올라간 겁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좀 그치 우리 엄마가 맞지 했는데 또 그 둥지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떨어뜨리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는 뭐가 있는 날개가 힘을 얻고 비로소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왕중 왕의 새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이 귀한 사명자를 쓰실 때는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보면 용광로와 같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빚어가시는 것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1: 네.
2: 아멘.
1: 네. 와, 오늘 병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정 PD님.
2: 네.
1: 정말 이 말씀이 응원의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갯짓 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병실의 침대 외롭고 고립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하루 그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 병원에 있는 그 병원으로 직접 신방을 가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또 만나볼 분도 특별한 분이죠?
2: 네, 오늘 만나볼 분도 목사님이세요.
1: 오.
2: 병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신데요. 빨리 만나보시죠.
1: 좋습니다. 이 시간 이애경 목사님을 터치유 저희가 신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혜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아이고 목사님

0: 지금 어떻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목사님?
1: 아, 제가 병실이에요.
0: 병실이에요.
1: 제 1인실 병실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항암 중에.
0: 아, 항암 중에 또 그 과정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간 제가 우리 이성현 목사님하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저는 병실이 아니라 그 네. 오피스텔이나 아주 네. 어디 좋은 그 외부의 리조트인 줄 알았습니다.
1: 와. 제가 환자복을 위에만 지금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서요.
0: 아이고,
1: 네네네. 네.
2: 근데 제가 말씀 듣기에는 8년 전에,
1: 네.
2: 8년 전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1: 네.
2: 네. 그 병을 앓으셨다 그래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2: 네.
1: 2년 전에 유방암을 앓았었는데
2: 아,
1: 유방암으로 방사선 20일 끝난 날 손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터키로 그 인터컵 소속으로 단기 선교사로 나갈 때인데
2: 예.
1: 네.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손끝이 변합니다. 근데 그냥 놔두래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까 손 한 마디가 썩는 거예요.
2: 와우.
1: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빨리 피부과에 협진을 시켰으면 그냥 경계성 종양으로 끝났을 텐데 그냥 놔두라 그래서 한 8개월을 놔뒀더니 손마디가 썩어서 그게 이제 2019년부터 흑색종으로 돼서 지금까지 30번 수술을 했어요.
2: 와, 그러셨어요. 아. 근데 그 가운데서도
1: 네.
2: 정말 그 아까 병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네. 얼마 전에는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특별히 네. 하나님 주신 어떤 그 감동이나 말씀이나 또 네. 주신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1: 아, 제가 네. 어렸을 때 옛날에 우리 제가 나이가 60대가 중반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2: 예,
1: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서울대학교에 가서 죽는다고 이제 집에서 죽는다고 내놨는데 저희 집 옆에 개척교 여전도사가 저를 오산리 기도원에 데려가서 저를 공식기도 최자실 목사님이 직접 저를 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저를 수일 금식하고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교회도 모르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전도사님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병 고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하나님을 떠나서 대학 청소년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아픔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 날에 그때 하나님한테 서원했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때 서원했던 걸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좋은 뭐 백석 대학이나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제가 아프니까 투병 중이니까 군소 신학교에 가서 4학기를 대학원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2: 네.
1: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이랑 협동 목사로 있다가 또 제가 이번에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을 합동 방송을 만난 거죠.
0: 목사님
2: 지난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0: 예.
2: 그 간증 추모 우리 그
0: 간증
2: 공모에서
0: 예.
2: 대상을 차지했다 그래요.
1: 그래서
2: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목사님.
2: 네.
1: 저는 사실 빌리 그레이엄 전도대 그 50년 전에 중학교 1학년으로 참석했었고
0: 예.
1: 2024년 50주년 때 제가 성인으로 딸을 데리고 참석했었어요.
0: 예.
1: 그때 저는 수술을 6일 앞둘 때였어요. 그 2024년 4월에는 이제 그 김장원 목사님이 상담실에서 빌리 그레이엄 50주년을 홍보하는 그 상담실에 제가 있었고 6월 성인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모 대학교에서 수병을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간증 수기를 쓴 게 아니고 그냥 그 6월 3일날 있었던 감동을 일기로 적었다가 누군가가 그냥 간증 수기를 저한테 내는데 대상이 탄 거고 제가 네, 그래서 대상이 탄 거고 그때 그 전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송옥선 PD님이 저 댓글을 달아주셨었고 그 청강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24년 4월.

0: 가을.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살면서 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1: 목사님,
0: 영적인.
1: 제가 말씀을 끊어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49분까지가 사실은 정규 방송이어서 30초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0: 제가
1: 제가
0: 하고
1: 여러분,
0: 싶은 말.
1: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를 고스란히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도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49분 10초 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만나보고,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고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0: 제가 2010년도에 암 말기였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이제 두 달 남았으니까 집에 가서 정리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을 아들 앞에서 그 아픈 모습, 죽어가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요양병원을 들어갔는데 그곳이 또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새벽, 점심, 저녁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 이 죽을 병이 들고 보니까 육신의 병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제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없었던 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안 주시려면 저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좋은 하나님을 좀 알려야 되고 널리 전파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거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소외된 곳곳에 예수님이 전파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참여했습니다. 하세요. 망설이지 말고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망설일 수도 있겠지만 하면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저희 가족 다섯 사람 이름으로 하다가 요번에 작은 손주랑 며느리 이름으로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으로요.
1: 생명을 잃어가는 중에도 놓지 않았던 전파 선교사. 영혼 구원의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는 놓을 수 없는 생명줄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말로 저주했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채로 말라버린 것을 보고 놀란 베드로가 랍비여 보소서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응답된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위해 절대적인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든지 간구해야 합니다. 24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특히 기도하고 구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할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든 묵상으로 기도하든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은 에서의 공격을 두려워할 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서로를 쌓고 울면서 용서하고 하나되는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갖다주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에 한센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간구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충청도 청주 무심촌의 유도경이란 분은 몸이 썩어가는 한센병으로 세상을 저주하며 살다가 여수 애향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설교하자 이분은 세상에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 병을 고쳐줘야지 말도 안 되는 설교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점점 그 뒤로 다리가 썩어가자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정육점에서 소뼈다귀 자르는 톱으로 다리를 자릅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 울면서 자신도 저주하고 하나님도 저주했다고 합니다. 썩은 다리 잘라서 쓰레기 던지듯이 구석으로 던져버릴 때 너무나 인생의 험함을 깨닫고 통곡함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리따운 간호사가 찾아와서 형제님 당신이 살아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어줄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세요. 이 말에 울고 있던 형제에게는 이 간호사의 말이 천사의 음성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울다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저 여인과 결혼해서 살고 싶습니다. 한

몸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다 하고 저 간호사가 시키는 것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와 함께 결혼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자 비오는 날 운동장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신학교수 회의를 거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글씨를 쓸 수가 없어 아내가 글씨를 대신 써주며 공부해서 졸업까지 하게 됩니다.

0: 건강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어떤 위기 속에도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간증을 듣고 모두가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예수전도단 울산지부 직장인 성경연구학교에서 구약개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울산 한빛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전 예수전도단 서울지부 성경연구학교 책임자이신 성경교사 이상곤 목사님을 모시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MCA에서 진로캠프 유루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 최정상급 테너 김현호. 매력적인 보이스와 깊은 감성의 소유자 가수 조범진. 압도적인 하모니와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섬세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품격 있는 앙상블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평년 같다면 무덥던 여름이 지나고 라고 인사드려야 하는 9월인데 여전히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9월의 첫날입니다. 이 계절은 달력이 넘어간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나 봅니다. 9월이 왔다고 당장 선선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가을이 시작됐다고 여름의 흔적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 삶의 변화도 그런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고 모든 것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아요. 기도했다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결심했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분명히 계절이 움직이고 있죠. 오늘이 여전히 덥다고 해서 가을이 영영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아직 그대로인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보다 먼저 시작되는 변화가 있으니까요. 9월의 첫날, 아직은 여름 같은 가을이지만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선선한 바람이 일 테니까요. 함께 찬양하면서 기다려보시죠.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힘찬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가을의 초입에서 일상의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24주년을 맞이했는데요. 24년 동안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온 여러분 덕분입니다. 매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울산 극동방송은 숲속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멋진 무대와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시대를 뛰어넘는 천상의 목소리 소프라노 김영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퀄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이 자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보내주세요.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 탐구합니다. 꽃보다
1: 열매.
0: 오늘 유달리 열매를 외치시는 목사님의 그 음성이 살짝 지쳐 보이시는데 목사님 괜찮으신 거죠?
1: 지치다니요. 전혀. 네.
0: 아니죠.
1: 우리 방송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아침이 네. 너무 좋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열린문교회 소요 목사님과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1: 네, 한 주간 잘 지냈고요. 네. 오늘이 9월 1일이잖아요, 피디님.
0: 네, 9월의 첫날.
1: 네, 피디님이 이제 오프닝 하시면서 9월이 됐지만 아직 덥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0: 네.
1: 그쵸, 아직 더워요. 더운데.
0: 그러니까요.
1: 그래도 저는 이제 9월 1일 되니까 오늘 네. 새벽에 일어나면서, 야, 9월이 왔구나.
0: 오, 정말요?
1: 그래서 왠지 좀 마음으로부터 약간 가을이 온 듯한.
0: 오.
1: 네, 저 혼자만의.
0: 아, 어떤 계절의 변화를 느끼신 게 아니라 그냥 9월이라고 네. 하는 그 숫자가 주는.
1: 네.
0: 그런 느낌.
1: 저는 이 달력 한 장 넘기는 게
0: 네.
1: 참 우리 삶에 이게 또
0: 네.
1: 귀한 활력소고 자극이 된다라는
0: 맞습니다.
1: 것을 자주 느껴요.
0: 맞습니다.
1: 저희가 이제 큐티집을 정기구독을 하는데
0: 네.
1: 그게 이제 교회로 매달 뭐 이렇게 월말이 되면 오거든요.
0: 네.
1: 그러면 또 그걸 보면서 아,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구나.
0: 네네네.
1: 네. 우리가 계절은 뭐 어떻게 당길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1: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내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좋죠. 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냥 단조롭게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이 어떤 월이 정말 다달이
1: 네.
0: 달라지는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또 다른 좀 리프레시가 되는
1: 맞습니다.
0: 그런 순간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오늘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저희와 함께
0: 네.
1: 9월 1일 새 아침 리프레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네.
0: 저희가 이번에 한번 울산 극동방송의 굿즈를 제작해보자 해서
1: 너무 좋은데요. 네.
0: 그래서 이제 양산도 뭐 제작하고 했는데

0: 했는데 아 이게 제작이 다 돼서 제작 일자가 좀 늦어졌거든요. 근데 제작이 돼서 받으니까 9월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늦은 선물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1: 아니요. 네.
0: 여전히 아침에가 짱짱한 거
1: 그럼요.
0: 보면서 다행이다.
1: 또 우산으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네. 양우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원하시는 선물이라서 오늘도 그 선물을 걸고 한번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 제가 또 그 선물의 수혜자였잖아요.
0: 아 맞아요. 네. 네.
1: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 올 선물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기대감을 더해주시니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오늘도 눈을 반짝이면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같은데 자, 이 시간 소개해드립니다. 꽃보다 열매.
1: 네.
0: 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매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퀴즈도 진행하고요. 또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자, 그래서 이 시간 그 퀴즈에 첫 번째 힌트를 저희가 늘 꽁트 힌트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황극이 어떤 열매를 표현한 것인지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목사님 정답은 어떻게 보낼 수가 있죠?
1: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물도 있겠죠? 얘기하셨지만.
0: 그럼요. 네. 네, 오늘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수량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1: 아, 네. 오늘 창고 대방출이네요.
0: 늘 대방출인 것 같긴
1: 네.
0: 한데 네, 무튼 그렇습니다. 늘 제가 두 분만 드린다라고
1: 네.
0: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살짝 뭐랄까 동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1: 그럴 수 있죠.
0: 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최대 10분까지 드릴 수 있도록
1: 이야,
0: 재고를 확보했습니다.
1: 다섯 배네요. 다섯 배.
0: 그렇습니다.
1: 야, 오늘이야말로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0: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상황극 그 꽁트를
1: 네.
0: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꽁트의 상황극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참여 번호를 다시 한번 고지를 해주시죠.
1: 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0: 네, 이 시간 상황극 전해드리겠습니다.
2: 여보세요.
3: 사장님, 큰일 났어요.
2: 와와, 미영 씨 와 그러노?
3: 아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니 식당 안으로 물이 계속 들어와서요.
2: 어?
3: 아, 벌써 바닥이 다 잠겼어요.
2: 아이고 아이고 이게 웃잖아. 제 전기는?
3: 아, 차단기는 제가 방금 내렸어요.
2: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내 금방 갈 테니까 좀만 기다리라잉. 아이고야 이 뭐고 이거? 어? 우리 횟집이 아주 수영장 다 됐뿐네.
3: 사장님.
2: 아이고 근데 막 이 정도 물이면 어디 워터파크 입장료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3: 어우 사장님 지금 농담하실 때가 아니잖아요.
4: 아 사장님 배달 다녀왔습니다.
5: 어이 가게 왜 이럽니까?
2: 아유 니 마침 잘 왔다. 에휴 빨리 물 퍼는 거 좀 도와라.
4: 아이고 그럼요. 뭐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2: 일단 저 안에 저기부터 시작하자.
3: 아, 사장님, 보내도 물이 안 줄어들어요.
2: 아이고, 이 태풍도 손님인가 보다. 에이, 영업도 다 끝났는데 예약도 안 하고 막 들어오네.
4: 예약금도 안 내고 완전 진상 손님이네요.
3: 아우, 예?
2: 자, 그러면은 이참에 신메뉴 하나 만들어볼까?
4: 신메뉴요?
2: 이름하여 태풍물회.
4: 아, 좋네요. 그럼 탕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침수탕.
2: 아이고 맛있겠다 그거.
3: 아우 잠깐만요. 아우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아니 이거 정리하고 다시 영업할 거 생각하면 아우 나만 화가 나나?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세요?
2: 미영 씨, 나도 사람인데 마음이 좋을 리가 있겠나?
3: 아우 그런데 왜요?
2: 근데 가게에 차 있는 이 물을 웃으면서 퍼내든 울면서 퍼내든 퍼내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니겠나? 어차피 할 일이라면 웃으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4: 아따마 이래서 사람들이 사장님을 좋아하나 봅니다.
2: 아이다 아이다, 사람들이 내를 좋아하는 거는 내 외모 때문 아이겄나?
3: 아우 진짜. 사장님 이제 바닥이 보여요.
4: 와 거의 다 폈네요.
2: 아이고 고생했다. 자 이제는 저기 대야 이었다 놔두고 걸레로 마무리를 쫙.
3: 사장님 밖에 또 비가 와요. 저거 보세요, 물도 조금씩 들어오는데요. 어떡해
2: 할 수 없구만.
3: 아 어떡해. 맞아,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2: 미영 씨.

0: 예. 밥 먹고 하자. 이 물 다시 다 퍼내려면은 배가 든든해야 된다. 우리 밥 먹고 다시 한 번 더 힘내보자.
1: 아, 사장님.
2: 자, 꽁트 힌트 전해드렸습니다. 아, 네, 침수탕.
3: 네, 태풍물에.
2: 태풍물에.
3: 저 천둥번개 칠 때 깜짝 놀랐어요.
2: 아, 정말요? 네. 왜요, 왜요?
3: 아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2: 제가 진짜 어제 이거 사운드 찾는다고 네. 얼마나 찾아 헤매는지 모르실 거예요.
3: 네.
2: 그렇습니다. 야. 자, 오늘 이렇게 꽁트 힌트 먼저 전해드렸는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역대급 오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2: 아, 근데 이 오답들 덕분에 지금 퀴즈의 재미가 엄청 올라가고 있는데,
3: 네.
2: 네 우리 0235번님 오래 참음이라고 하셨어요.
3: 네, 약간 그럴듯한 게.
2: 비슷해요. 네. 네.
3: 지미 횟집 사장님께서 네. 오래 참으셔야 될 것 같긴 해요.
2: 그렇습니다. 근데 오래 참음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지, 근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의 첫 번째 네, 순서로 오래 참음을 했기 때문에.
3: 그쵸.
2: 네, 오늘은 오래 참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3: 중요한 힌트네요.
2: 네. 네. 그리고 온유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3: 아, 온유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네. 그렇죠? 그렇게 뭐 그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
3: 네. 예.
2: 뭐 늘 그렇습니다. 뭐 하나하나 딱딱딱 떨어지는 건 네. 아니니까요. 네. 과연 온유일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정답은 이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욕심을 내어보면 양우산의 심쿵심쿵.
3: 아, 네네네.
2: 네,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2823번님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정답 빼고.
3: 네, 네. 출근길 늘 은혜가 넘칩니다. 이것일까요? 오래 참음입니까? 네, 이거 두 가지를 던져가지고 지금
2: 그러니까요.
3: 둘 중에 하나 걸려라 약간 이런 것 같은데요.
2: 네. 애매합니다 지금. 네, 0235번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죠. 또 주변 동료와 가게를 사랑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3: 그러고 보니 다 그럴듯한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물론 네. 사랑일까요 정말?
2: 네. 그러니까요. 자, 지금 많은 분들 혼란 속에 빠져 계시는데
3: 네.
2: 자, 저희가 퀴즈의 문턱을 좀 낮춰야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3: 그래드려야지요.
2: 네. 네. 자, 그러면 목사님부터 힌트를 하나 주시죠.
3: 네, 오늘 그 태풍의 집 사장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죠. 주님이 주신 기쁨.
2: 아멘.
3: 근데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2: 네.
3: 어떻게 태풍이 쳤는데 저렇게 기뻐하냐. 참 희한한 즐거움이다.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2: 호호.
3: 희한한 즐거움.
2: 희한한 즐거움.
3: 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이걸 두 글자로 한번 줄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아, 너무 센스 넘치는 또 힌트를 준비해 주셔서 제가 따로 안 드려도 될 것 같긴 하지만.
3: 그래도 PD님의
2: 예.
3: 힌트.
2: 네. 아, 근데 저도 오늘 비슷해요.
3: 네.
2: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너무 행복하다.
3: 아, 그렇죠.
2: 너무 행복해서 희희낙낙하는 삶이다.
3: 희희낙낙.
2: 여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야, 우리 0235번님 드디어 맞춰주셨습니다.
3: 네.
2: 네, 그리고 새싹 달고 와주신 6666번님도
3: 네.
2: 네,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3935번님. 야, 목사님의 힌트 아주 멋지십니다. 네, 라고 하셨는데.
3: 감사합니다.
2: 저는요? 네. 예.
3: 자, 아, PD님과 저는 뭐 한 세트죠.
2: 네. 맞죠?
3: 네, 예. 네, 그럼요.
2: 삐지지 않고 넘어갈게요.
3: 네.
2: 자, 0600번님 문자 주셨는데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정답이요.
3: 힌트에 빠져서 듣다가 너무 재밌네요. 정답 맞춰주셨고 힌트 감사하다고 주셨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2515번님께서 오늘도 또 네, 새싹 달고 와주셨는데 기쁨이요 네. 라고 하셨어요.
3: 기쁨, 이건, 네. 네. 뜻은 맞아요, 뜻은.
2: 맞아요.
3: 네, 뜻은 네. 맞습니다.
2: 아, 근데 이제 그 정답으로 처리하느냐에는 약간의
3: 네, 그렇죠.
2: 네. 좀 논의를 거쳐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6331번님, 오늘도 은혜가 가득하세요. 정답은 이것이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희희낙낙, 그리고 목사님께서 네. 희한한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시간에는 저희 찬양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는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어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인치엘로의 항상 기뻐하라. 예. 함께 듣고 저희는 정답과 함께 돌아올게요.

0: 아멘. 인치엘로의 항상 기뻐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많은 분들 문자를 통해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1: 정말 오늘 정답 많이 보내주셨네요, 그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7532번님께서 정답은 이것입니다. 오늘 9월의 첫날 월삭 새벽기도도 드리고요. 또 괜찮은 아침 들으면서 출근 준비하는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힌트 덕분에 정답을 맞춘 것 같은데 정답 맞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1: 네,
0: 자,
1: 전
0: 목사님.
1: 2512님 문자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정답 맞춰주셨고요. 운전 중이었는데 오늘 신호발 왜 이리 좋나요? 이제 정차해서 답을 보내요. 벌써 추첨 끝난 건 아니죠? 아닙니다, 그죠? 정답도
0: 아닙니다.
1: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자, 이제 정답을 빠르게 공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가게에 빗물이 들이닥치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1: 침수탕.
0: 태풍불에 이 사장님은 어떤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 목사님, 자, 오늘 성령의 열매 무엇인가요?
1: 네, 정답은 많은 분들 맞춰주신 것처럼
0: 정답
1: 희락이었습니다.
0: 희락입니다. 맞춰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 야,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다 아마 이 박수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0: 그렇습니다. 우렁찬 박수를 함께했는데, 자, 7245번님, 오늘도 출근길 함께하는 극동방송 짱입니다. 기쁨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정답 희락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네, 신호발 좋으신 2512번님, 희락. 네, 정답
1: 그쵸?
0: 맞춰주셔서 저희가 양우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성령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열매니까, 네,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1: 그럼요.
0: 오늘 정답은, 희락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저희가 요구한 정답,
0: 아,
1: 그죠? 네네.
0: 그렇습니다.
1: 오늘 뭐, 올해 참.

0: 뭐 사랑 보내주신 분들 다 정답이죠. 하나님 네. 나라 안에서는 다 정답이죠.
1: 맞습니다. 네. 우리 4844번이 문자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목사님.
0: 한 달 정도 쉬다가 오늘 새로운 분야에 새로운 직장으로 첫 출근합니다. 얼마나 두근두근 하실까요? 오늘 정답은 희랑 맞춰주셨는데
1: 네.
0: 기쁨으로 오늘 하루 또 잘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1: 아멘. 아마 새로운 직장이라고 하시니까 처음에도 즐거우시다 힘든 날도 있으실 거고 하실 텐데 오늘 저희가 드린 이 희락이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네. 늘 기쁜 주님 안에서 기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이 희락은 잊어버려도 태풍모래와 침수통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1: 아, 네. 그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0: 뭐 어떻게 됐든 네. 희락이 열매만 맺으신다면
1: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희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0: 네.
1: 목사님 오늘 희락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죠.
0: 네, 오늘 나눌 성령의 열매 희락은 쉽게 말하면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참 기쁨이 사라진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 웃고요.
1: 네.
0: 한 번 웃을 때 평균 8.6초 정도 웃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해 보면 하루에 평균 웃는 시간이 한 90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24시간 가운데.
1: 네.
0: 우리 복음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즐겁다, 기쁘다, 희락이 넘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자체가요 이 기쁨을 희락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 이 희락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잖아요.
1: 네.
0: 시험에 합격하면 기쁘고 오늘 출근 안 한다 그러면 PD님 기쁘시죠?
1: 갑자기 확 찔리네요. 네,
0: 또 자녀 키우는 분들은 자녀에게 좋은 일 생기면 기쁘죠.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게 이제 세상이 주는 기쁨의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희락에는 좀 다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1: 아멘.
0: 이게 성경이 말한 희락의 공식이죠. 어떤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1: 아멘.
0: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분이 사도 바울인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솔직히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안락한 집이나 아름다운 여행지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1: 네.
0: 옥중서신이잖아요.
1: 네.
0: 감옥 안에 있었는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면서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불안해요, 죽겠어요, 내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세요 라고 아, 네. 고면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1: 아, 네.
0: 주 안에서라는 전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이 뭐 바울이라고 해서 거기가 좋아가지고 기뻐한 게 아니겠죠. 너무 힘든데 막 애써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1: 아멘.
0: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항상 희희낙낙 웃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막 슬픈 일을 만나도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요. 막 아픈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도 희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비록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죠.
1: 아멘.
0: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주로 뭐 무슨 일이 생겼느냐에 달려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희락의 열매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우리는 종종

0: 이 기쁨이라는 것을 미래의 일로 미루어 두곤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텐데, 조금만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기뻐할 텐데, 이런 거죠. 물론 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만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될 겁니다. 희락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1: 아멘.
0: 억지로 우리가 만들어낸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밝은 감정이 아니고요.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1: 아멘.
0: 오늘 하루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을 누리는 우리 방송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아멘. 지선 전도사님의 충만 찬양까지 함께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런 희락의 열매 기뻐해야 한다, 기뻐하자 이렇게 다짐하면서도 사실 목사님 정말 그걸 삶으로 실천해내기가 참 어렵잖아요.
1: 네, 그쵸.
0: 네. 근데 그래서 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열매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삶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지금 제 앞에 물컵이 있잖아요. 근데 이
0: 네.
1: 물컵에 이제 피디님께서 맛있는 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컵 안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다른 거 부을 생각 잘못 하잖아요.
0: 그쵸.
1: 우리가 막 기뻐해야지, 막 이런다고 사실
0: 네.
1: 억지로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0: 네.
1: 우리의 마음의 컵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0: 아멘.
1: 가득하면 자연스러운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1363번님 문자 주셨는데요. 목사님 한번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감사합니다. 주님
0: 네.
1: 주셨고요. 그 전에 보니까 또 문자 주셨네요. 새벽에
0: 예.
1: 몸이 아팠는데 주님이 힘주셔서 한 곳을
0: 마치고 왔는데,
1: 마치고 왔는데 희락이란 말씀을 듣고 웃음을 내어봅니다.
0: 네.
1: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주님 연이어 주셨군요.
0: 그러신가
1: 네,
0: 봅니다.
1: 몸이 아팠는데 희락이란 말씀을 듣고 힘을 내셔서 또 웃음 지어본다는 귀한 문자 감사합니다.
0: 맞습니다. 근데 정말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웃음 같은데
1: 맞아요.
0: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주시니까 목사님, 성령님을 구한다는 게참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그 일은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겠죠?
1: 네, 그렇겠죠.
0: 네.
1: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막 결심하고 의지를 가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안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마 그런 또 힘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멘. 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1: 네.
0: 좋겠는데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저희가 희락이라는 열매를 삶 가운데 구하는 그런 기도를 저희가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시간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께서도요, 함께 계신 곳에서 한 단어 한 단어 따라 하시면서 이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주님,
0: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
1: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0: 환경과 상황에 따라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1: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0: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1: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0: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1: 예수님의
0: 예수님
1: 이름으로
0: 이름으로
1: 기도합니다.
0: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짧았지만 그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성령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한곡더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어지는 찬양,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는 찬양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